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If I Can Help Somebody,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바리톤 브린 터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꽃잎을 한 장씩 떼어내며 사랑한다 안 한다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별의 별걸로 다 해봤는데, 뭐 오징어 다리라든지. 예,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도 순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꽃잎을 떼어내며 답을 기다리던 마음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데요. 가을이니까 오늘은 그냥 망설이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에 한 표 던져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카티프로 시

생상스의 오보의 소나타 D장조 작품 번호 166중 2악장 알레그레토 가레스 헐스의 오보의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382님 천근만근 눈꺼풀을 겨우 부여잡고 출근했어요. 그래도 사무실 도착하면 훈디가 기다릴 거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월급날이라는 거 비록 들어오자마자 월급 로그아웃 엔딩이겠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한 달 열심히 산 저를 칭찬하는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엔 간만에 한우 꽃등심 2 플러스라도 구워볼까 합니다. 와, 아 맛있겠네요. 한우 꽃등심. 우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아, 월급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시고 또 이왕이면 정말 넉넉하게 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월급이 기다려집니다. 0524님 어릴 때 학원 가기 싫은 날이면 아카시아 잎사귀를 하나씩 떼며 간다 안 간다를 점쳤어요. 안 간다가 나오면 환호하고 간다가 나오면 다시 한 장 더. 그때부터 이미 답정 넣었네요. 네, 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뭐 미리 숫자를 세놓고 이렇게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잘하셨어요. 예, 학원 그 가끔 안 가도 뭐 삶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8234님의 신청곡,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은 오래전부터 이미 노래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불린 적은 없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리듬이 존재하고 그 리듬은 살아온 시간과 거의

마침표 대신 쉼표의 형태로 남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후회, 사랑과 상실이 서로의 앞뒤를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 전체가 하나의 긴 노래처럼 들려온다. 그 노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는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만 어떠한 진심이 남고는 한다. 발라드는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감정이란 그런 방식으로 잔향을 남기며 우리를 붙잡기도 했다가 놓아주기도 한다. 발라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이 시간을 견디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매번 무언가를 잃고 다시금 다른 무언가를 얻어가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파도의 무늬가 아니라 바닥에 스며든 염분 같은 것이다. 그 짠맛이 인생의 밀도를 만든다. 기쁨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슬픔이 너무 오래 남을 때조차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같은 감정의 선율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그 순간의 발라드가 된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발라드가 있다. 어떤 이는 그 노래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는 그 노래를 상처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모두 한 사람의 내면이 세상을 견디며 만들어낸 감정의 리듬이다. 발라드는 그 리듬이 만들어내는 흔들림이다.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고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이따금 들려오는 낡은 멜로디 한 조각이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멈춰 세운다. 삶의 발라드는 완성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아직 부르지 못한 구절을 남겨두고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전에 잊은 듯한 그 노래를 다시금 흥얼거리듯 이어간다. 그 노래에는 누구의 이름도 없고 정해진 악보도 없다. 그저 흘러가며 다시 돌아오며 그렇게 하나의 생을 만들어갈 뿐이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혹은 내 안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 노래의 진동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음의 여운이 아주 느리게 퍼져나가며 또 하나의 시간을 만든다. 그게 삶이고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결국 우리 자신이다. 세상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 발라드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씩 흔들려가며 아주 천천히 살아갈 뿐이다.

리벨란테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190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에바네스의 책 A to Z 마음을 통과한 단어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쳤던 일이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떠오르고 그때 들었던 음악이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시절의 마음까지 함께 데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아름답진 않더라도 나만의 이야기가 쌓이면 언젠가 돌아봤을 때 하나의 노래처럼 느껴지겠죠. 아, 저는 노래할 때 가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가사는 지금의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도 같고 또 가사를 빌려 내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발라드처럼 아름답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번호 34중 1악장 깐타빌레, 줄리안 브림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깐타빌레, 줄리안 브림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505님, 훈디로 요즘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반면 오늘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러 출국하는 날이라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낯선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가리라 믿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아, 얼마나 싱숭생숭 하실까요? 아드님의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진 않겠지만 또 훈디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

4505님의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97님 굿모닝 훈디. 출근길에 목이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상하다. 컨디션이 안 좋나 어쩌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아 티셔츠의 앞뒤를 돌려 입었네요. 오늘도 여지없이 허둥구단의 출근길이었습니다. 아 얼마나 급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티셔츠를 예, 반대로 입으셨을까요. 근데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셔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다음 곡입니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64중 2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64 중 2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306님, 훈디랑 7일째 함께하고 있는 오늘 아침도 너무 좋네요. 어제는 늦은 퇴근길이라 급한 대로 햄버거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저녁을 햄버거로 때우는 게 괜히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애들은 오히려 좋다네요. 그간 햄버거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었나 봐요. 짜증날 땐 짜장면, 급할 때는 햄버거. 네, 가사 추가해도 되겠어요. 아, 그러네요. 급할 때는 햄버거. 저희 아당님들과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날 때면 급할 때는 햄버거도 꼭 추가해서 부르는 것으로 저희 합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 너무 좋죠. 급할 때도 좋고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좋고 출출할 때도 좋고. 아, 네. 자주 사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금요일 방송 2부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건데요. CBS 레인보우 앱을 켜시면 오른쪽에 보라색의 TV 모양 아이콘 보라가 보이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리벨한테 진원 씨, 그리고 노현우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까지 모셔서 라이브로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 2곡 에어, 파울 돈브레히트의 지휘, 일 폰다멘토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 2곡 에어 파울 돔브레이트의 지휘 일 폰다멘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중 1악장 이탈리아나 클라우디오 시모네의 지휘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몸곡 3번 중 1악장 이탈리아나 클라우디오 시모네의 지휘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하면 하하임.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1부의 끝곡으로는요, 루돌프 지킨스키의 비엔나, 비엔나는 나의 꿈의 도시, 앙드레 류 지휘,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의 첫 곡으로는요, 구모균 작사 작곡의 창작 오페라 기억의 향기 중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 트리오 세자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관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미뇨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죠.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트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시립 합창단의 123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피리의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판투떼,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발디의 사계, 가을 중 사막장, 알레그로, 암스테르담 기타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308님, 오늘 아이들과 같이 꽃같이 예쁜 말이라는 동요를 듣고 있어요. 넌 참 대단해. 넌 참 멋져.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사랑해. 수많은 예쁜 말을 떠올리니 행복한 아침이 되었답니다. 네, 이 동심. 동요는요, 비단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 한켠에 자라지 않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넌 참 대단해. 넌 참 멋져.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사랑해. 네, 좀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0907님.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해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둬서 출근길 손님 맞이 녹초가 될 만큼 일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이제야 켜네요. 훈디,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준 한 잔의 커피가 그들에게도 힘이 되길. 네, 알겠습니다.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얍! 네, 전해줬을까요? 네, 오늘 하루 장사도 대박나시고 또 0907님이 내려준 한 잔의 커피가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곡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 번호 65,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 번호 65,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오페라 코너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새 작품의 아리아를 각 작품의 줄거리와 함께 저의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의 초상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푸치니의 라보엠, 사막에 나오는 로돌포와 마르첼로의 이중창입니다. 오페라 제목인 라보엠의 뜻은 보헤미안이죠.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극 중에는 여러 예술가들이 등장해요.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날, 철학자 꼴리네가 친구로 나오고요. 로돌포의 연인 미미, 마르첼로의 연인 무제따가 등장합니다. 때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로돌포와 마르첼로가 함께 지내는 다락방입니다. 미미와 헤어진 로돌포는 글을 쓰고 무제타와 헤어진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연인 생각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죠. 겉으론 여자친구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미와 무제타를 향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이 남아있습니다.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붓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그리려고 해도, 봄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 속에는 자꾸만 무제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로돌포에게는 미미는 단순히 사랑했던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며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연인과 헤어졌지만 아직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 로돌포와 마르첼로의 이중창, 오 미미 뚜 비우논 또르니, 오 미미여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아름다웠던 날들이여, 작고 고왔던 손, 향기로운 머리카락, 눈처럼 하얀 목이여, 아 미미, 나의 짧았던 청춘이여.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로돌프와 마르첼로의 이중창 오 미미 뚜 비오논 도르니 오 미미여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바리톤 비에로 카푸칠리 쿠르츠 아이 호른의 지휘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 보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푸치니는요 베리스모 오페라 작곡가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리스모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뜻인데요. 영웅이나 신화, 그리고 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과 강렬한 감정을 무대에 올리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라보엠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오미미뚜 비우는 또르니 하기 전에 한 1분가량 이눈 꾸빼라는 장면입니다. 서로 막 잊지 못하는 연인들에 대해서 괜찮은 척하고 또 친구기 때문에 서로 놀리기도 하고 도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곡인데요. 저는 이런 살아있는 장면을 볼 때 가장 좀 즐거움을 느끼고 감상할 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리고 라보엠은 제가 학창시절에 1학년 재학 중에 저희 학교 정기 오페라로 또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합창으로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산막에 잠깐 나오는 경비병 역할도 주어져가지고 한 두 줄 정도 솔리스트로서 노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튼 굉장히 좋았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바리톤 김지훈이 대학 시절 제일 많이 들었던 아리아입니다.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이막에 나오는 피에로의 춤 노래 마인 지넨 마인 베넨 나의 갈망이요 나의 망상이요. 코른골트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클래식 작곡가이면서 올드무비 팬들에겐 영화음악 작곡가로도 친근한 음악가죠. 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의 주인공은 파울이란 남자입니다. 파울은 사랑했던 아내 마리가 죽은 뒤에도 그녀를 잊지를 못하는데요. 어느 날 파울 앞에 죽은 아내와 꼭 닮은 마리에타라는 여인이 나타나고요. 파울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마리에타를 사랑하는 건지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과 환상을 붙잡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된 거죠. 마리에타는 생명력 있고 관능적이며 자유분방한 무용수입니다. 그녀가 속한 극단에는 프리츠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프리츠는 피에로 분장을 한 뒤 무대에 오릅니다. 마리에타의 부탁으로 피에로의 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리아가 시작이 되죠. 프리츠는 피에로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 속엔 단순히 광대의 익살스러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사랑, 행복했던 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 광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여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코른골트는 이 아리아에서 풍부하고 낭만적인 선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 노래라고 느끼기 쉽지만 그 아름다운 속엔 불안과 슬픔이 숨어 있죠. 현실과 사랑과 죽은 아내에 대한 집착,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노래로 바리톤을 위한 참 매력적이고 서정적인 아리아입니다. 나의 갈망이요, 나의 망상이요. 그것은 다시 꿈속에서 되돌아온다. 먼 곳의 마법은 내 영혼의 불꽃을 던졌고 춤의 마법은 나를 유혹하여 나는

광대가 되었네. 그 경이롭도록 달콤한 그녀를 따라가라. 눈물 속에서 입맞춤하는 법을 배워라. 도취와 고난, 환상과 행복. 아, 그것이 바로 광대의 운명이로다.

상상이요. 바리톤 슈테판 겐츠, 얀 레섬 퀘니히의 지휘,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인 국립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아리아의 초상 코너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푸치니 그리고 이 코른골트는 후기 낭만주의의 작곡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는요, 기존의 오케스트라 편성보다 조금 더 다양한 악기,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굉장히 풍부한 소리와 큰 사운드를 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화성 진행이 복잡합니다. 반음계도 많이 사용하고 기존에 단순하게 사용했던 코드 진행에서 조금은 코드를 많이 꼬아놔서 조금 더 이렇게 몽환적으로 들리는 이런 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후기 낭만주의에 작곡된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인 지넨, 마인 베넨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바리톤 슈테판 겐츠가 부른 버전으로밖에 안 들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바리톤들이 부른 버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이 겐츠가 부른 버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본인만의 호불호,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만인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에게도 그런 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가장 부르고 싶었고 또 졸업 연주회 곡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곡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도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의 산막에 나오는 조국의 적입니다.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실존했던 시인 안드레아 쉐니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역사적 배경의 드라마죠. 쉐니에를 사랑하는 여인 마달레나, 마달레나를 사랑하는 제라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라르는 혁명정부의 권력을 가진 인물로 혁명의 적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리해야 할 사건에 안드레아 쉐니에가 등장합니다. 쉐니에는 혁명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제라르는 쉐니에를 혁명의 적으로 몰아붙이며 그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때 제라르가 쉐니에를 비난하며 부르는 곡이 바로 조국의 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라르는 쉐니에는 조국의 적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라르의 마음속엔 정치적인 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투와 사랑이 뒤엉켜 있죠. 제라르는 정치적으로는 쉐니에를 심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간 남자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라르는 쉐니에를 향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쉐니에의 행동과 시를 하나씩 들춰내며 그를 혁명의 적으로 몰아갑니다. 혁명을 비판했다. 조국을 배신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와 감정이 강해집니다. 관객은 처음엔 제라르가 혁명의 적을 잡으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죠. 진짜 이유는 마달레나 때문입니다. 제라르가 쉐니아를 미워하는 이유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이 곡은 단순한 악역의 아리아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0: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 조국의 적 바리톤 조르지오 잔카나로 줄리어스 루델의 지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조르지오 잔카나로는 제 학창시절 롤모델이었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었고 이분처럼 노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 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 곡의 아리아를 소개해드린 시간이면서 어쩌면 또 바리톤이었던 김지훈의 음악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아의 초상이었습니다.
1: 딸? 혹시 황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

0: 수영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잡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내일은 2부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0: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헬싱키의 작은 골목 안. 그곳엔 사채가 운영하는 일식당이 있어요. 있는 거라곤 가게 주인인 사치에와 대표 메뉴인 주먹밥이 전부였던 이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만화의 주제가를 묻는 핀란드 청년 토미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온 마사코예요. 여행의 이유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역시 미돌이 아닐까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르쳤는데 그곳이 바로 핀란드였어요. 타지에서 만난 사이였기에 어쩐지 여유롭고 그러면서도 각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음식이 주는 위로나 힐링보다도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게 더 부러웠다면 우리는 지금 지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하기가 싫은 걸까요? 일상에 지친 어른이들을 위한 단골가게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카모메 식당의 카모메 식당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카모메 식당 얘기로 시작했어요. 뭐 심야 식당도 그렇고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나한테도 이런 단골 가게가 있나 하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때요? 단골 가게 있으세요? 아니면 매번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시나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찾던 가게를 많이 찾았는데 요새는 또 맛집들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카모메 식당, 또 단골 가게, 메뉴는 소박하고 음식 맛도 평범한데 뭔가가 좋은 거죠? 사장님이 좋다던가 사람들이 좋다던가 거기 앉는 자리의 느낌이 좋다던가 자꾸만 찾게 되는 아지트 같은 가게 있다면 슬쩍 저한테 나눠주시면 안 돼요? 네, 이재한님, 일상에 아무리 지쳐도 우리님들과 체험을 함께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하셨습니다. 김선주님은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다들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박정원님이 안부 물어봐 주셨어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그린 파파야 향기, 드뷔시의 달빛. 앞서 들은 곡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언제나 몇 번이라도 033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들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좋아해서 요즘 매일 OST를 치고 있어요. 아직까진 상당히 버벅대는 멜로디지만 계속 연습하니 언젠간 꼭 완곡을 칠 수 있겠죠? 완곡 좀 제대로 듣고 싶은데. 언제나 몇 번이라도 어느 여름날 둘 중 하나를 틀어주시면 귀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화라니요. 아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거 공감은 될 것 같아요. 좀 다음 소절을 듣고 싶은데 계속 띵 띵 띵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0339님 마음이 공감도 되고 하네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게시판에 써놓은 글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음악이 나오는데 어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너무 재밌습니다. 뭐 감기 얘기, 날씨 추워진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일상 얘기들, 이불 정리를 해야겠다는 얘기, 새벽에 어떻게 주무셨다는 얘기, 감기 걸렸다는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조윤진님, 강디님, 쌀랑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피아노 작품들이네요. 너무 좋아요. 빵끈님, 졸려요. 네. 오지은님, 언제나 몇 번이라도 좋잖아. 참 좋다. 3734님, 드빗이네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달빛이네요. 이 곡은 마치 한순간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요. 엄마를 여의고 순간순간 울컥하는 저를 엄마 손길로 쓰다듬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또박이님 저만 추운 건가요? 네 아니요 많은 분들이 추우신 것 같아요. 저만 빵 먹고 싶나요? 네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계란에 적신 설탕 바른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뇌가 각자 무슨 생각을 한듯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 자유가 있네요. 아까 여러분 단골 가게 공유해 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또 더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7761님 요즘은 못 갔는데 동네 시장 칼국수집 이모님이 기억력이 좋으셔서 아이들까지 알아봐 주세요. 더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고요. 강디님 1000m를 들으니 딱 떠오르네요.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7329님. 아침 운동하고 오는 길목에 있는 영도커피요. 저희 단골 카페예요.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부부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에서 아침마다 스몰토크하며 즐겁게 하루 시작해요. 이번 주는 사장님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 즐겁게 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슈그랜트. 그리고 헤일리 베넷이 함께한 Way Back Into Love 그리고 영화 행운을 돌려줘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까지 두 곡이에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하하. 연남매맘님. 아, 저 아침에 계란 토스트에 설탕 뿌린 것 먹었어요. 찌찌뽕 하셨네요. 안 부럽습니다. 제 대신 드셔주셨군요. 저는 작가님이 차 한 잔을 사주셨는데, 아, 달달한 걸 시키려고 그랬나? 그럴 걸 그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차에 시럽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어머, 너무 맛있어요. 단게 땡겼던 걸로. 온세미로님, 오늘은 정말 춘 거 맞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약간 반가운 거 있죠?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아, 트렌치코트 입을 수 있겠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쌀쌀한 계절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사람 참 간사해요. 봄투범님, 오늘도 항아리 수제비집 수제비 땡기네요 하셨는데, 아, 그것도 그렇네요. 요즘 독감 유행이라면서요. 진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제 옆에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첫공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감기 걸릴까 봐, 옮길까 봐. 알죠? 남 피해주기 싫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남현선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빠가 출근 전에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8878님, 샤키라 주토피아 2 중에서 신청해요. 아이가 차만 타면 듣는 주토피아 주제곡. 뮤비는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신선한 바람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곡 듣고 와서 퀴즈 풀어볼게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퀴즈보다 제 노래 힌트를 더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도 노래 힌트를 드려볼까 하다가 이분 문자 보고 접었어요. 6984님, 강디 노래는 힌트인가요? 벌칙인가요? 크크크. 네, 장난인 거 알아요. 노래는 느슨해진 퀴즈판에 긴장이 필요할 때쯤, 그때쯤 다시 시도하는 걸로. 그럼 오늘의 문제 바로 나갑니다. 오는 23일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낸 신작 가능한 사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죠. 개봉 전부터 베니스, 토론토, 뉴욕 영화제에 동시 초청되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네, 오늘의 정답 바로 가능한 사랑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이창동 감독은 데뷔작인 초록물고기 이후로 오아시스 밀양 씨 박하사탕을 통해서 수많은 배우들과 합을 맞췄는데요. 이 배우는 이번이 이창동 감독님과 처음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영화 가능한 사랑에는 전도연, 설경구 씨와 더불어 최근에 영화 호프로 화제를 모았던 조인성 씨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그의 아내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히든페이스에서는 송승헌 씨와 부부로 나왔었는데 미남 배우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들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배우. 최근에는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에서 겉모습만 우아한 피부과 원장 안수정 역을 맡았고 영화 기생충에서는 안수정과 비슷한 듯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연교로 출연해서 한우가 들어간 짜장라면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세요.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 히든페이스와 기생충, 공통적으로 연관 있는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히든페이스 중에서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3번이었고요. 네. 네, 유혹의 곡이죠. 우리 바로 앞방송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DJ이십니다. 김정원 씨였어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연주였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저는 김정원님의 연주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연주는 모르지만 김정원님 같은 F여서 그런지 이 연주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 재즈로맨스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브람스 곡은 꼭 김정원이 치는 걸 들어보라고. 네, 아무튼 팬입니다. 김정원님.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네. 기생충에서 네, 나온 제목이 짜파구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조여정님이었습니다. 아, 요즘 전성기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어요. 연구부인님, 조여장 배우님요. 조여장이요? 인성도 굿! 외모도 굿!입니다. 아, 인성도 굿인가요? 너무 멋있는데요? 3533님, 조여정! 스피드킹인가요? 네. 초등동창 4명이 함께 듣고 있다. 동시에 외쳤습니다. 정답, 조여정! 3176님, 조여정님이죠. 영화제에서도 팬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연기를 선보이신 걸까요? 막 기자분들이 줄줄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제가 또 봤고, 또, 로튼 토마토 지수가 100점이라던데요? 어떻게, 와. 정말 가능한 사랑이요. 어떤 영화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영화에서 짜장라면 드시는 장면 보고 7069님 진짜 침샘 터져서 한동안 주말마다 엄청 끓여 먹었네요. 정답은 조여정 배우입니다. 네, 그녀의 승승장구가 너무나 대리만족되고 기쁩니다. 네, 저랑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축하하고 네, 좋은 영화 많이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노동자 호석 설경구님과 그의 아내 미호

0: 전도연님. 그들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조여정과 그녀의 부자 남편 상우, 조인성이 얽히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채고 각자의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23일 개봉이라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또 전도연 씨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 헤메코가 역대급 헤메코다 하면서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유,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중에서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

0: 공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스 에레베스트 치킨타올 채찌티피. 왜요? 이상해요? 아니,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앞뒤 글자만 맞으면 중간에 살짝 자리가 바뀌어도 찰떡같이 들려요. 어떤 글자들은 이게 한번 바뀌면 절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도 단단하게 박히면 잘 사라지지 않아요. 뒤죽박죽 뭔가 덜컥덕거리는 것 같아도 진심만 알아주면 그 마음 어디 가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찰떡같이 통할 수 있게 또 서툰 마음도 다정하게 읽어주는 오후 함께해요.

0: 슈퍼주니어 T의 로쿠꺼. 그죠, 여러분? 그 제가 틀렸었어요? 2986님. 제가 최대한 티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벌써 그냥 입이 움찔움찔 하긴 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읽은 모르는데, 아, 이게 막 입이 움찔움찔 해가지고. 0778님. 그런 거 많아요. 껍던 심, 노인 코레방. 전혀 다 알아듣겠는데? 껍던 심. 이것도 괜찮다. 열만 선곡도 수영씨 멘트도 언제나 내 마음과 찰떡. 8219님. 뭐, 저희는 사실 이런, 이 정도로 틀리면, 말 안 하는데, 저는 아예 단어 자체, 그것도 무슨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것도 기억이 안 나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두 시간 채워갑니다. 여러분, 그냥 정신 똑띠 차리지 않으면은 두 시간 동안 이상한 얘기만 하다 끝나는 방송, 이소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6: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

0: 중심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러브홀릭의 출발 YB 오늘은 들으셨어요. 2555님이 친구가 입원하는 바람에 포도 수확을 못하게 돼서 친구 4명 휴가 내고 와서 포도 따고 있어요. 친구의 고생이 헛수고가 되게 할 순 없잖아요. 친구야 힘내. 아까 포도를 키우시는 분이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입원하게 돼서 전혀

일을 하지 않지만 수학은 뭐 우리가 할수 있다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최고다. 친구들이 최고야. 진짜. 와우. 그 포도는 더 맛있겠네요. 사랑이 들어가서. 630 하나님. 지금 생선 택배가 왔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집으로 갑니다. 수영실에 라디오 음악이 제 조급함을 달래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옛날에 개그 소재로 썼던 건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예, 여보세요? 뭐요? 네, 알겠어요. 왜요, 선배님? 가셔야 돼요? 집에 간장게장 택배가 왔대. 얼른 가야 돼. 이러고, 그거, 저기, 뭐야. 분장실에 강 선생님인데. 630 하나님은 웃음기 하나도 없이 생선 택배가 왔으니까 집에 갔다 올게요. 아니, 과장님, 어디 가세요? 집에 생선 택배가 와가지고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하필이면은, 이 시간에 와가지고. 근데 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요. 또, 선선해졌다곤 하지만 낮 동안은 상할 수 있으니까 얼른 냉동실에 이어놓고 돌아와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6638-6270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임영웅. 또, 또, 임영웅. 또, 또.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이분이 리더인가요? 리더로 추정되는 우리 소연 씨가 퇴사할게요라는 신곡을 냈어요. 저이 노래 좋더라고요. 영원한 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썬님이 신청하신 휘성의 불치병 에픽하이 러브 러브 러브 9006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9767님이 오늘도 이른 점심 식사 후 회사 앞 공원 산책 중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할 줄 몰랐네요.
1: 왜 몰라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뭘.
0: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진짜 노래처럼 퇴사할게요.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1: 그 이 노래 그 뮤비 댓글들에 우리 이제 청취자들 중에 젊은 꼰대들 우리 저기 팬들이 작고 소중한 내 직장 뛰쳐나가면 누가 먹여 살리냐. 그 안 그래도 그 댓글이 엄청나요. 근데 아 소연 씨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잡음이 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뜻이니까. 대사가 말이 쉽지, 그게 뭐. 늘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슴 한 켠에, 그 뭐지? 내는 거? 사직서! 사직서라는 게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이, 뭐, 항시 계약직인 사람은, 예, 사직서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사직서를 쓴다고 사장님이 받아줘가지고 사직하여라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사직을 한다 그러면 진짜 세상을 하직해야 되거든요. 저희 직업은 막 법정 공방을 막 다투면서 막 이렇게 그게 또 뭐 직장인들의 또 하나의 뭐 위로 같은 거죠.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쉬워요. 그것이 어렵지. 그래도 남의 돈 받을 때가 땡큐예요. 또 내가 사장님이 되면은 힘들어. 네,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 거의 10년 다 됐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 너무 잘 된다는 분의 사연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바쁘시니까 못 보내시겠죠.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든가. 직장이 전쟁터고 나가면 지옥이다. 이 말은 뭐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이상 늘크크의 꼰대 발언이었습니다. 0716님 목디스크로 병원 왔어요. 물리치료 침대에 딱 누워서 얼른 레인보우 어플 라디오 틀었네요. 빨리 나와라고 응원해주세요. 이거 봐요. 다 퇴사 못하고 열심히 일한 목디스크 걸리고 우리는 주로 물리치료실에서 문자 보낸다 이것들아. 7777님이 신청하신 JS 종로에서 윤미래 행복한 날을.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7: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8: 올품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9: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

0: 풀리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1: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이렇게 귀여운 사연을 보냈대. 우리 새색씨가. 3243님이 남편이랑 결혼 2주년 기념 전주로 1박 여행 가요. 전 해외여행 별로 필요 없고 돈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결혼 기념일이랑 남편 생일 겸 해서 둘이 하루씩 갔다 오는 거 참 좋아요. 언젠가 여유가 넘치게 된다면 멀리 오래 여행 가보는 날도 있겠죠. 결혼 2년 가까우니 처음으로 싸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편이 귀엽고 멋져요. 오늘 남편 박상보 씨 생일 축하합니다.
1: 왜 이렇게 귀엽지 이제 나는? 응? 아유, 앞으로 더 멀리 여행 가는 날이 왜 안 와요? 무조건 오지.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돈이 쫙쫙 모여. 그냥 둘이 사랑하고서는 그냥 저기 버는 거를 딴 데 안 쓰고 우리 3243님처럼 아 난 해외여행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쫙쫙 모여가지고 그냥 한 10주년 됐을 때는 엄청 좋은데 아기까지 데리고 다 그냥 멋지게 여행 갈 거예요. 걱정을 말아요.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배상진님의 신청곡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변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기.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계획이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964님이 친구랑 선유도 공원 갔더니 엄청 쉬었는데 좀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어휴.

0: 그렇게 사방이 뚫린 곳은 이제 우린 추워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보석 같은 날들. 신청곡 들려주시면 내일까지 행복할 거예요. 내일까지 행복한지 내일 보고해줘야 돼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꿀!
1: 마누카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4: 콤비타 마누카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3: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자자 버스 안에서 수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잭스키스 폼생폼사 푸른바다님이 신청해 주셨고 H.O.T. 위에다 붙여 위아 더 퓨처 위에다 붙여 요 밑에 개미가 힘이 없대 이런 거 많이 했죠. 네. 6750님 진짜 노래 선곡 좋네요. 아휴 뭐.

0: 그래요, 늘. 늘.
1: 아니, 요새 살이 쪄서 러닝 시작했어요. 90년대 댄스곡 메들리 들으면 1시간 뛰다 걷다 땀 흘리니 기분 좋네요. 고민하시는 분들 운동하신고 무조건 나가세요.
0: 요즘 뭐 완전 러닝 철이라 가지고 또 공원 나가면은 극심한 정체에 시달려야 돼요. 어깨를 부딪히면서 뛰어야 될 판이라니까요. 이게 참 우리나라는 너무 신기한 게 러닝 유행이야 그러면 진짜 너도 나도예요. 제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빙판길에 혼자 넘어지고 아무도 뭐 뛰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나 혼자 외로이 걷다가 빙판길에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하였는데 살았지만은 요즘 같아서는 빙판길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분들이 많이 뛰시고 계시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세요. 빨리 뛰는 게 뭐 목표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조금씩 내 속도에 맞게. 솔향님, 아까 너무 귀여운 사연 잘 들었답니다.
1: 나도 귀여워야 하니까 저거 봐요. 결혼 31년 차 인구 씨, 요번 주 노지 차박 잊지 않았지? 난 다 필요 없어. 당신과 함께 노지 차박이라면 어디를 가든 행복해요.
0: 아우, 깨물어지고 싶어요. 결혼 31년 차 인구 씨랑 노지 차박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도 다 키우시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차박에 이제 또 흠뻑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여기저기 남편이랑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차를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살림집처럼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는 또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이 크겠지만 전 집에 있을게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영상 보는 건 참 좋아하니까 예, 이런 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꼭꼭 올려주세요. 아, 오늘따라 이분의 노래를 엄청나게 신청했는데 난 정말 이런 기념일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수영 사집을 낸 지가 20몇 년이래요, 내년이. 아니, 내일이. 내년이 아니고 내일. 아무튼 그렇대요. 사집 낸 지가 20 뭐 어떻게 몇 년 됐다고. 사집 곡 중에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우리 하둥맘님 현정님이 신청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는 진짜 녹음 때 빼고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수영의 굿바이, 이주원 아껴둔 사랑을 위해 바실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머리가 환한 하림 아저씨라니. 김진주. 하림 오빠가 나보다 3살밖에 안 많다고. 우리 국장님 친구야. 아, 정말 뭔가 슬프네요.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8464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나영.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7974님. 아니 수영 씨, 저 노지차박 유튜브를 해요. 그냥 추억 저장할 겸 20년 뒤에 그래 저기 갔었어 하는 느낌이죠 뭐. 2일 전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 185회를 기록해서 기분이가 좋아요.
1: 어머나 귀여우셔라.
0: 아니 이왕이면은 채널명도 알려주셨으면

보면 저 뭐 아무런 관계 없는 유튜버들도 소개하는데 왜냐면 노지차박 유튜버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영상수 185회짜리는 사실 알고리즘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널명을 알려줘도 본인께 먼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갖고 아깝네. 그래도 185회는 나의 어떤 지인의 숫자를 넘은 거기 때문에 남이 봤다. 3018님 꽉 막힌 일이 있을 때 저는 가까운 도봉산 정상에 자운봉에 오릅니다. 산 아래를 쭉 내려다보며 차근차근 앞뒤를 생각해보고 한숨도 크게 소리도 크게 다짐도 크게 지르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배가 너무 고프지요. 나의 보양신 식 얼큰 감아서 추어탕 한 그릇으로 아자아자 기운도 났고 막혔던 모든 생각 정리 끝. 이 산 가는 거 얼마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짜 많이 제가 그 소개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산 많이 타시는구나 이러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옥녀봉에 매일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저도 어느덧 제 나이도 이렇게 산을 올라야지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뚫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 사이에 여기는 자운봉, 내 친구는 옥녀봉. 하이키 나의 첫사랑에게 이카루스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데이식스 행복한 날들이었다.

0: 영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니

0: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분홍 토끼님이 승용차 창문 확 살짝 열고 시원하게 드라이브하고 싶다요. 어디로든 가고픈 반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 아까 저 1부에 퇴사하자 그랬잖아요. 퇴사해요. 분홍 토끼님. 뭐 드라이브 하려면 퇴사 정도는 해야지. 부활의 사랑할수록 8327님의 신청곡 듣고요. 전 퇴사 안 해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임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자네라고 부르기 힘든 사람한테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안 쓰이고 있죠. 그리고요, 참깨는 흰 참깨와 검은 참깨로 구분하는데 한방에서는 이 검은 참깨를 흑임자라고 합니다. 흑임자. 고소한 흑임자를 좋아하는 저 한동주는 옆에 있는 작가를 임자라고 부르는 아주 아주 호탕하고 호방한 상남자입니다.

0: 2026년 9월 10일 한층 선선해진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출발했습니다. Do you wanna funk? 실베스터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호레노치님이 소작가님을 임재라고 부르신다니 앞으로 동준 형님을 각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임자하면 생각나죠. 그분이. 해바라기님이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죠. 가을이 좀 쓸쓸하기도 하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와, 오늘 아침에 추워가지고요. 아, 이제 반팔 입고 나왔다가 아침에 추워가지고 점퍼를 하나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낮에는 아직도 조금 덥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참 3545번으로 멘트에서 꽃은 내가 진동입니다. 흑임자 냄새가 여기까지 와요. 그러셨어요. 그 제가 콩국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콩국수도 검은깨로 만든 검은깨가 아니구나. 그거는 죄송합니다. 검은콩이구나. 에휴 참 뭘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해 주시는 얘기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시간이죠.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전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저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다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에 이어서 Village People의 YMCA까지 아, 두 곡에다가 한 곡 더 도나 소모의 Bad Girls. 준호맘님이 아 노동요예요. 집안 청소하면서 노래 따라 부르면서 좋죠. 청소할 때 노동요로. 달빛처럼님은 지리산 천왕봉 등정하기에 워밍업으로 도봉산에 전기 받으러 좋은 음악과 함께하니 힘이 생기네요. 그러셨어요. 아 지리산 천왕봉 등정할 예정이세요? 천왕봉은 어디로 들어가세요? 예, 그 저 화엄사? 예, 화엄사 쪽으로 올라가세요? 노고단 쪽으로? 좋죠. 예, 지리산 근데 그 천왕봉뿐만이 아니고 풍광이 좋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세석평전이라고 아주 아주 아주 멋진 곳이 있고요. 그 세석평전에서 그 저기를 봐야 돼요. 일몰을 봐야 돼요. 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산행하면 무조건 그 꼭대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꼭대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산을 타는 거를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천왕봉, 대청봉 뭐 이런 하여튼 예. 노래 듣겠습니다. 할 말 없을 때는 노래.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리사 오노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0: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헌혈을 처음 했습니다. 당시 독일어 선생님은 숙제를 안 해오면 드럼스틱으로 손바닥을 때리셨는데요. 저와 제 짝이 숙제를 하지 않았던 그날에는 얼굴이 예뻐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양호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독일어 선생님께
1: 선생님, 수업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적십자 헌혈 버스가 도착했는데요. 헌혈할 학생들 좀 내려보내 주시겠어요?
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은 지원자를 받았고 저와 짝 그리고 독일어 숙제를 해오지 않은 대여섯 명은 해맑은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었고 저희는 운동장에 있는 헌혈버스로 가서 헌혈한 다음에 귀한 빵과 우유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죠. 헌혈 배지까지 기념품으로 받은 다음 교실로 돌아왔더니 제가 예상한 대로 독일어 수업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헌혈하기 전에 특별활동부를 RCY 청소년 적십자부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은 나이팅게일과 앙리 뒤낭의 전기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RCY 배지도 아주 멋져 보여서 RCY에 가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RCY 배지 옆에 헌혈 배지를 달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헌혈 버스가 보이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헌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헌혈 카드 모으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의사가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제 헌혈 카드를 내밀면서 쓸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수혈을 마쳤다고 하면서 제 헌혈 카드를 우편환으로 바꿔줬는데 그 금액이 무려 9,500원이나 됐습니다. 당시 버스 회수권이 15원인가 20원 할 때였으니까요. 아, 꽤 큰 돈이었죠. 그 다음부터 틈틈이 헌혈한 덕분에 저는 적십자사에서 주는 은장을 받았지만 요즘은 제 건강이 시원치 않아서 좀 뜸한 편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헌혈 캠페인 생방송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는 헌혈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전화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채택돼서 여행권을 선물로 받은 적도 있답니다.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팝송을 부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헌혈에 대한 추억과 독일어 수업 시간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자주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꿈이 있어서 설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꼭 듣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075번으로 저는 고2 때 단체 헌혈을 시작해서 59세인 지금 87번을 했고 100번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지라. 대단하십니다. 이야. 앙빵님이 학생회관 매점에서 팔던 회수권 10원치대. 야, 가격이 헷갈리네요. 토큰값도 헷갈리고. 10장짜리 교묘하게 잘라서 11장 만들어 사용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예. 저도 뭐 생각이 많이 나는데. 토큰, 회수권 이런 거는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들을 텐데. 비비안 미 님이 데뷔분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외워서 불렀던 팝송이라 사연과 함께 저도 향수에 젖어드는 오후입니다 하셨어요. 5299번으로 양호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쁠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럽고 용감한 분이었네요. 헌혈 그거 쉽지 않아요 하셨어요. 0318번으로 저희 집도 남편이 은장 훈장을 받았어요. 요즘은 바빠서 잘 못하지만 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헌혈을 해왔거든요.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큰아들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같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헌혈 좀 했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고 보니 이제는 안 된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저 여자분들은 사실은 그 한 달에 한 번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헌혈하시면 위험해요. 저는 많이 했죠.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훈련 가면은 하루 빼줘요. 헌혈하면 무조건 헌혈하는 거죠. 하루 빼는 게 얼마나 좋은데. 아 이병희님도 저는 헌혈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라 오래전 딱 한 번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대단하시네요 그러셨어요. 0076번으로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50평생 한 번도 헌혈 못한 저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셨어요. 여자분들은 뭐 안 해주셔도 돼요. 남자분들 많이 하세요.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ree Dog Night의 Black and White, Tony Orlando and Don의 Knock Three Times.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매일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있습니다.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The Cordettes의 노래입니다. Mr. Sandman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1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8: 홈픽.
1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11: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I have a dream 아바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참 제목도 좋고 노래도 좋고 이 저 편곡도 좋고 세한님.

0: 님이 동준님의 꿈은 무언가요?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나이에 꿈을 꾼, 아, 꿈 있죠. 네, 꿈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한동준의 FM 팝스가 청취율 1위. 전 라디오 전국의 모든 프로그램 중에 1위 하는 거. 그 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너를 사랑해나 사랑했지만의 버금가는 히트곡을 한 두세 곡 더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그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뭐 꿈이 있다는 건 얼마나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힐더월드님이 아, 방송에서 말한 적 없는데요. 저는 동준이 형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말은 조미료 1도 없이 시원시원하게 감정은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진짜 상남자이십니다. 아, 너무 인간적이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겨요. 그러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사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고요. 저의 삶에 또 들어와서 보면은 아유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까지 또 뭐 항상 겸손해라 뭐 이런 얘기 아버지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실천이 참 어려운 일이죠. 아 그리고 참 그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세수할 때 그 콧구멍을 잘 파라. 예. 콧구멍을 손가락을 넣어갖고 잘 파라. 예,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아 이거 실천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자 FM 팝스 참여하시는 방법. 헤이 미스터 DJ 트위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빌리 오션의 캐리비언 퀸에 이어서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버스터스 그리고 어스트 윈드 앤 파이어의 렛츠 그루브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등대바다님이 여기는 체코 프라하 손자와 침대에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신기반기 손자 이름 좀 불러주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안세인 예. 안세인 군이겠죠. 예. 손자라 그러셨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네. 마법사님이 선곡 아주 굿이에요. 엉덩이 실룩실룩 발바닥 불라고요. 그랬어요. 네. 판교 금사빠님. 씨름 좋아하세요? 행복한 음악 힐링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소리님은 지금 종로, 아, 오늘 밤. 네. 종로 낙원산가 노포에서 친구와 함께합니다. 남자친구들 수다가 아주 보통 5시간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재밌겠네요. 낙원산가 노포라면은 지하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지하상가 거기 저 순대 맛있죠. 네. 낙원산가는 거의 다 노포죠. 뭐 그쪽에. 맛있겠네요.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탈리 콜의 Starting Over Again, 휘트니 휴스턴의 All at once.

Stars We Rebuilt This City 이어서 Van Halen의 Panama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파리님이 레인보우 단톡방 보면 작가님도 계시나요? 서로 다 아시는 사이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맨날 들어오니까는 다 아는 사이죠. 닉네임만 보면 다 아십니다. 아, 소작가는 안 들어옵니다. 7761번으로 나이 드니까 여러 병원을 한 바퀴 돌게 되네요. 한의선 선생님이 그냥 덜 아프게 관리하면서 나이 들자고 하시네요.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노화라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의술이 발달해도 노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93.9 들으면서 발걸음 가볍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조금씩 아픈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죠. 또 음악이 그래도 도움이 될걸요 아마. 예, 아프실 때는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The Corrs의 Only When I Sleep, Sixpence None the Richer의 Don't Dream It's Over.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크리스티 버그의 노래입니다. Here is your paradis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총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가을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천군 백군 나눠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달리기 순서가 다가오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그날만큼은 누구나 운동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운동회 날에는 성적도 등수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잘한다 소리치고, 넘어지면 같이 아쉬워하고,

이기면 다 같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때처럼 서로에게 박수 좀 많이 보내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수업으로 오늘 첫 곡은 마시다 밴드의 돌멩이였습니다. 이지영 씨, 저는 운동회 하면요 1년 쓸 공책, 연필 모두 쓸어 왔었지용. 나름의 효도. 달리기 1등 하면 주는 선물 뭐 그런 거 있었죠. 하얀 체육복에 1등 하면 빨간색 리본을 달아줬던. 다른 색깔 뭐 있었나요? 저도 1등 빨간색만 달아봐서 다른 색깔을 모르겠네. 잘난 척 살짝 해보고요. 노란색도 있고 막 그랬었죠. 예, 유춘자 씨.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엄마들이 한복 입고 김밥 싸와서 먹었어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한복을 입고 어딘가 오셨던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먹었던 도시락의 맛은 잊을 수가 없죠. 자, 오늘도 그때 그 시절에 들었던 그 맛있었던 음악들 추억을 떠올리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5: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6: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5: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링
10: 잘 부탁드립니다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박희근 씨의 신청곡 이정선 외로운 사람들. 김소영 씨, 심현일 씨, 이현숙 씨가 청해 주셨네요. 동물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였습니다. 아, 하늘이 조금 흐리네요. 그렇죠? 5732번 2호 바닷가가 보이는 9층. 여기 제주도네요. 2호 태우 2호 바닷가. 근무처 창문을 여니까 에어컨보다 강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쓱 닫았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에서 에어컨 켜고 계시는 분들, 물론 뭐 저도 가끔씩 그러기는 하지만 밖에 온도가 어쩔 때는 에어컨보다 더 낮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밤에는. 김덕순 씨, 지난번 끝날 즈음에 처음 들어와서 아쉬웠는데요. 아, 가요 속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대기하다가 처음부터 함께해요. 야, 이것도 마음 먹고 대기하셨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지. 김덕순 씨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 오늘도 역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한 분께는요, 샌드위치 커피 세트 쿠폰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떤 사연들이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장영미 씨, 오호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요. 우와,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나 봐요.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주현미, 하현우, 쓸쓸한 계절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흐린 가을날 음악 들으면서 고구마 순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행복해요. 7102번으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들 함께 나눠보시죠. 가요 속으로 해서 말입니다. 임병수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신종범 슬플 땐 화장을 해요. 홍영미 씨가 신청하셨어요. 조현태 씨가 역시 노래 잘하시네요. 시원하네요. 아, 그래요. 슬플 땐 화장을 하고 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슬플 땐 웃어버리라고. 슬플 땐 어떻게 해야지 잘 극복을 해낼까요? 그냥 슬플 때는 술 풀까? 죄송합니다. 예. 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죠. 박순희 씨, 오늘 아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괄호 열고 아직은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고요. 실습 기간이라서 힘들 수도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 게 대견하네요. 박순희 씨의 아드님 첫 월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첫 월급이라는 게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인생의 최고의 공부가 된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아드님을 두셨군요. 축하드립니다. 3970번, 한 달 동안 일이 많아서 야근도 많이 하고 바쁘게 지냈어요.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 혼자 칼국수 먹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혼자 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3970님. 피곤하고 그동안 일도 많았었고 이럴 때 또 뭐 편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에너지가 또 다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다 충전을 하고 내 걸 만드는 그런 시간 잘하고 계시네요. 예. 거기에 음악 감상 포함하면 어떨까요? 104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순길 끝없는 사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강성 씨의 노래죠. 문 밖에 있는 그대 윤원아 씨가 신청하셨고요. 임희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최은서 씨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8994

뒷번호 쓰시는데요. 버스를 정말 오랜만에 탔어요. 1650번 타고 의왕 청계 영업소까지 갈 건데 잘생기신 기사님이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네요. 예, 잘생긴 기사님, 잘생기신 기사님 요걸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오, 멋지십니다. 1650 버스 지금 운행하고 계신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8994님도 고맙습니다. 잘 도착하십시오. 장필순 어느새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병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1043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어제 암 요양병원 입원 동기 5명 무계획으로 실미도에 갔습니다. 나이도 잊은 채 실미도를 향해 달려가 붉은 노을을 보며 신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와, 멋지게 찍으셨네요. 붉은 노을을 향해 손을 쫙 뻗으면서 야, 다시 찾은 건강한 삶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사진 멋진 사진처럼 멋진 나날들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야.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백조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도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임혜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윤정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9년생, 82년 서문여중을 졸업한 이윤정입니다. 저와 윤정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24살, 제가 결혼할 때까지 친하게 지낸 단짝 친구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친자매처럼 지냈죠. 결혼한 이후에도 제 신혼집 근처에 이윤정이 살아서 자주 만났는데요. 그만 사소한 오해로 연락이 뜸해지면서 끊겨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 늘 안타깝고 허전합니다. 윤정이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은 친구 이윤정. 이 방송 듣고 꼭 연락 주었으면 좋겠다.

신청하신 노래 이선희 인연이었습니다. 1969년생이시고요. 82년 서문여중을 입학한 이윤정 씨예요. 아까 적어주신 대로 읽었는데 계산해보니까 입학을 하신 거네요. 아. 자,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임혜민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7번째의 만남 기대합니다. 2468번으로 3년 전 먼 곳으로 떠난 아내 생각이 많이 나네요 라고 글을 주셨고요. 또 8318번으로도 날씨 때문인지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보면 오늘같이 흐린 날 왠지 더 멀리 계신 분들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늘이 흐려서 이렇게 가깝게 있어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신청하신 노래가 같습니다. 백영규 씨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준비했어요.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두 분께 위로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강승모 씨의 노래 무정블루스 8342번 백미현 하늘만 보면 8323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7593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오늘 남편이 햇밤을 주워와서 삶아서 까고 있는데 아우 너무 맛있어요. 승화 씨도 한번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사진으로라도 7593님 남편분과 같이 드시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유 밤들이 아주 예쁘게 그릇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목 막히지 말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0097번 만두 가게에서 김치만두 주문했더니 7분이 걸린다고 해서 포장을 부탁하고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요, 만두는 까맣게

나 어디 잠깐 앉았던 벤치나 이런 데 놓고 간 건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음에 가서 다시 한번 구입하면 될 듯합니다. 아이고 김치만두 맛있겠네요. 0097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504번 이런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유 그럼요. 차 안 마시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만 봐도 괜찮은데 거기에 따뜻한 차 한 잔과 음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상란 씨 그리고 4339-9348-6806번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신 노래입니다. 임영웅 씨가 신곡을 발표했군요. 야, 또 어떤 노래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함께 감상하시죠. 제목은 또또입니다.

조용훈 씨가 신청하셨어요. 양홍섭 슬퍼지는 내 모습 그리고 옥상 달빛이 부른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7622번으로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남편과 젊은 시절 같이 잘 불렀던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해봅니다. 전 이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 사람 최병걸 정소녀 씨가 불렀던 노래. 아유 명곡이죠. 그 사람. 이 노래 가사를 찾아서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좀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 라이브로 제가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아무튼 DJ 목소리로 그 사람 들려드릴게요.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오진미 씨가 신청하셨어요.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암 요양병원 입원 동기들과 실미도에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다는 사연을 보내신 1043님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샷.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리 진다. 이제 뜬다. 아니 조금 이따 뜬다. 김현철 달의 몰락.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이 되기 무섭게 기상청이 발표했어요. 가을 잡초꽃가루 지수, 감기 지수, 빨래 지수 올랐다고요. 러닝 나들이 지수도 그에 못지않고요. 서늘하기까지 한 오늘은 며칠 전에 온 이 문자 생각나게 했어요. 용신 씨, 이제 보리차 끓여야겠어요. 보리차 지수, 가디건 머플러 지수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요. 오늘은 여름에는 거리뒀던 좋은 사람 팔짱 척끼면서 곁에 다가가고 싶은 옆구리 지수가 올랐다 말해보고도 싶네요.

옆구리 지수 높아져서 픽업 가고 있어요. 7785님. 나중에 만나시면은 옆구리 착, 예. 팔짱 끼고 오세요. 커피 마시고 싶은 지수도 올라갔어요. 1913님. 트렌치 코트 지수도 있는데. 햇살 한줌님. 이건 조금 있다가, 예,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오프닝 멘트 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우주먼지님. 맨하탄 트랜스퍼의 자바자이브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문자 받았는데 5145님이 창문을 여니까 서늘해진 공기에 아 보리차 끓여야겠다 싶더라고요. 보글보글 끓는 물에 말린 보리를 넣고 수증기와 함께 온 집안에 퍼지는 구수한 향기 불어가지고 마시는 따뜻한 한 잔이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셨거든요. 아니 저도 그날 따뜻한 옥수수차가 마시고 싶어서 티백이지만 한잔 마셨는데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진짜 비슷하죠. 이제는 따뜻한 거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리차, 옥수수차 지수 올라갑니다. 저희가 커피 드릴 때 이제까지는 아아 드렸는데 따아 지수도 이제 올랐습니다. 요걸로 요즘에는 드려야겠어요. 그죠? 근데 여름도 겨울처럼 쉽게 떠나지는 않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아지수가 오르는 날이 있고 생활지수라는 게 그날그날 날씨,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때그때 오르고 내리는 거 순응해서 잘 살면 되죠. 9월 10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알았어요. 제 뱃소리예요. Paint my love요. 수선화에게님. 마이클 언스트락의 Paint my love. 그럼 이 노래는 진짜 늘 나에겐 반가운 노래.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Gareth Gates, Listen to my heart. 두 개의 노래 들었습니다. 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전에는 요일별로 다른 자격증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오전에는 굳어버린 머리를 쓰느라, 오후에는 아이들 픽업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래도 오늘은 아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한숨 돌려요.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오셨군요. 햅시바님이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노곤하고 뻐근하고 뿌듯하고 홀가분하고 이 모든 게 다 함께 있는 거죠. 별거 별거 다 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출산휴가 들어가는 후배한테 선물을 줬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카드도 썼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휴가를 잘 다녀오겠다고. 저희는 당근 모종을 받고 딸기 모종을 나눈 텃밭 동지거든요. 회사에서는 보기 드문 상부상조 실천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오늘 어떻게 지내셨는지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홍은경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보스턴 More Than a Feeling. 아리오 스피드웨건이에요. Keep the fire burning.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귀가 너무 좋다고 해요. 빵댕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귀를 좋게 만들어준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3152님 신청하신 노래, 올리비아 뉴튼 존의 Hopelessly Devoted to You, 송윤선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신소영님, 오늘 알바하고 왔어요. 다녀와서 일본어 연습했고 기타도 조금 연습했어요. 그리고 마늘 한 접 까서 찧어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하루.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재환님, 오늘은 진짜 대단한 하루였어요. 비염으로 이상한 콧소리, 입소리 내는 동료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동료 하나가 저한테 말하기를, 자판 심하게 두드린다, 재채기 소리 큰 거 아시냐, 조금만 주의해달라. 반전도 이런 왕반전이 없는 오늘.

마빈 게이, 찰리 푸스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 7024님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세보야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재환님, 내가 참고 산다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들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신소영님이 마늘을 한 접 까서 찌어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라고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한 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마늘 한 접은 100개예요. 낱개로가 아니라 그 통마늘 있잖아요. 100통인 거예요. 이걸 오늘 다 까서 찌어서, 혹시 절구로 찌으신 건 아니시죠? 요즘에는 뭐 커터기로 다 돌리는데 이거 진짜 절구로까지 찌으셨다면 엄청난 대단한 하루를 보내신 건데 손톱이랑 눈가랑 괜찮으신지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6시 45분이고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하늘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4500님. 음악과 저녁 하늘이면 진짜 웬만한 위로는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을게요. 남재홍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We were
1: waltzing 배티 페이지 Changing Partners 0494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5시에 퇴근이라서 오늘은 조금 늦은 관계로 이 방송을 듣게 됐어요. 너무 반갑고 옛 친구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서 사연 보냅니다. 1233님께서 장프랑스 모리스의 마나코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저 오후에 청취하면서 즐겨보겠습니다. 3113님도 오셨고요. 언젠가 라디오에 글을 보내게 된다면 꼭 용신님 프로그램에 첫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드디어 제가 쓰게 됐어요. 여기는 후쿠오카고요. 여기에서도 글 올릴 수 있고 레인보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무지개님도 오셨네요. 이 세 분과는 커피 한 잔 나누겠습니다. 용신님 지금 빨리 지금 딱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는 평일 3일은 오후 근무라 하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평일 쉬는 날 이 시간에 하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들 다른 곳에 있는데 작은 딸은 학교에서 하늘 사진 보내줬고요. 남편은 근무지에서 하늘 사진을 보냈어요. 정말 예쁜 저녁입니다. 4140님과도 커피 한잔 나눌게요. 지금 사진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저녁 하늘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지금 빨리 지금 딱 지금 이렇게 그래서 시시각각 조금씩 다른 그 하늘의 색깔이 일단은 다 들어왔습니다. 전 여기 앉아서 사실은 그 하늘을 굉장히 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조각난 하늘만 보게 되는데 여기선 그런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캐치님들이 워낙 많이 보내주셔서 야 지금 바로 이 색깔인데 그 한 몇 분 뒤에는 또 다른 색깔로 또 다른 모양으로 막 시시각각 변하는 그 하늘의 모습을 제가 앉아서 이렇게 중계방송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쁜 하늘 공유자로서 우리가 함께 이 저녁을 맞는다는 게 진짜 벅차고 좋네요. 광고 후에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을 거예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미스터 리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귀를 열어주시고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도 한번 붙여보세요. 왜 요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갑자기 늦가을, 속 뜨듯한 노래몽,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다, 미리 설레보자 설렘 충만 리스트, 선선해지면 들으려고 아껴놓은 몽글 감성 띵곡들. 우리 다 듣는 귀 있어요. 떠오르는 느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도 한번 툭 보내보세요. 그리고 지연 PD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Fire Inc. Nowhere Fest 들으셨고요. Kenny Loggins의 Footloose, Dire Straits의 Walk of Life 노래는 세 곡 나갔습니다. 지옥철도 클럽으로 만드는 둠칫둠칫 퇴근길. 혼자 지하철에서 마음속으로 둠칫둠칫 집에 가고 있습니다. 1066님. 금요일을 코앞에 둔 우리의 엉덩이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아닐까요? 4035님. 일단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깝게 근접, 상당히 근접한 이건 가벼운 가을 산책인 줄 알았는데 심장 터지는 강도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은 사부님. 오, 엔키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발에 물집 나도록 신나게 러닝하게 하고 싶게 만드는 선선한 가을 날씨에 딱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이 정도면 상당히 근접했죠. 오늘은 미스터리 PD 시그니처인 만년체 제목에 그의 주말 계획, 건강 정보, 홍보인 듯 아닌 듯한 내용까지 대서사시에 버금가는 제목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러닝하기 참으로 좋은 날씨와 계절입니다. 너튜브 김현정의 고수다 정세희 교수편을 보면 하루에 7분만 뛰어도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빠르게. 듣다 보면 어느새 뛰고 있는 음악 세 곡입니다. 지금 바로 러닝에 도전해보세요. 저는 이번 주말에 10km 대회 나갑니다. 아, 주말 계획, 건강정보, 7분만 뛰어도 건강해진다. 홍보, 김현정의 고수다까지 아주 빼꼼하게 잘 집어넣었습니다. 이 제목. 그래도 상당히 가벼운 산책 아니네. 심장 터지는 강도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는데 점점 빨라. 점점. 막 신나게 러닝하는 것까지 가봤습니다. 파이널 라인에 자꾸 저희 보고 와가지고 응원을 하라고 하는데. 노경아 작가랑. 다 불러서 그 마지막에 그 응원하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지연 PD가. 나갈까요? 말까요? 어쨌든 예, 응원하겠습니다. 잘 뛰고 오기를 바랍니다. 7시 27분이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 레논의 러브 들으실 거예요. 신청하신 분은 김동성님이고요. 565님 청해 주신 알버트 하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맨프레드 맨서스 밴드의 Questions 이렇게 세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요. 음악이 좋아서 공원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걷고 있어요. 사과조아님. 여기 집 앞인데 끝날 때까지 듣고 들어가려고 벤치에 앉았어요. 8403님. The Course의 Only When I Sleep.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빅롱아 One More Cup of Coffee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1415님께 전해드렸어요. 캠핑 오신 분이 계신데요. 하늘소님인데 70이 넘어서요. 처음으로 안식구와 단 둘이만 군산 무녀도에서 캠핑을 하고 있어요. 출발 전까지 늙어서 무슨 캠핑이냐고 반대하던 안식구가 매우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나와 사라져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너무나 낭만 사랑꾼이시죠. 아니, 오늘 캠핑 사진을 347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짝꿍이랑 캠핑 왔어요. 가을 분위기 좋네요. 이 사진 보고 저는 캠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야, 캠핑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너무나 멋진데요. 섬집 아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습니다. 나탈리 콜, Starting Over Again.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지난주에 행복한 동행도 함께 해주세요. 용신님, 여기가 난지 캠핑장이에요. 너무 가깝고 좋으니까 언제 한번 오세요. 3472님, 아까 예쁘게 캠핑장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 보내주셔서 저의 마음을 훅 뺏어가신 그분이 알려주셨어요. 진짜 멀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편안하고 예쁜 곳이 있네요. 데이비 포스터의 음악,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러브 테마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칠게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홈핏.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

0: 브랜드와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나도 다 컸다. 나 다 컸어.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주장한들 어른이 뭐 거저 되나요? 내가 다 안다고 아무리 자랑한들 살아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좌절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이 시간이 되면 뭔가 좀 허전하고 이렇게 모두 마무리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하고 그게 해결하지 못한 보따리 하나씩은 남은 탓일까요? 자, 그 무거운 보따리 우리 함께 들고 행복한 동행 시작할까요?

언젠가는 이 더위가 가겠지 했는데 드디어 가나 봅니다. 파랑새님. 그러게 말이에요. 언젠가는 스톤스의 노래였습니다. 뭐 이 노래 역시 다 아시죠? 이제는 워낙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스톤즈의 언젠가는 너무나 귀에 익어서 우리 노래 같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엠의 Going Back West가 원곡이죠. 근데 스톤즈가 너무 자연스럽게 또 우리 노래로 번안을 해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만개하라 청춘님 어서 오십시오. 5549 휴대전화로 치매 어르신 모시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 치매 어르신도 한때는 집안을 호통치며 아우르던 그런 어르신이셨을 텐데 그쵸? 지금은 아이처럼 달라지셨을 겁니다. 아유 가슴 아파요. 문개구름님이 아유 다 커요? 다 크다 못해 이젠 줄어들어요 하셨는데 맞네요. 키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 하시죠. 예전에 진짜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던 그런 씩씩한 다 큰 어른이었는데 말이죠. 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등하굣길 만원 버스에서는 가방 들어주는 거, 그 무거운 가방 들어주는 거 참 당연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교과서에 참고서, 영어사전, 뭐 거기에 도시락 두 개, 반찬통은 유리병이니 그 병 무게만 또 얼마래요. 이제 짐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누군가 하나 자리 잡고 앉았다 하면 그 이 무릎 위로, 무릎이라 그러나 이 넓적다리 위로 다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막 가방을 또 얹어놨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방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가방을 들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 걱정 보따리 하나씩 한번 받아서 들어드릴까요? 오늘 해결 못한 걱정 보따리

0: 분명 있으시죠. 그리고 추석 명절 앞두고 신경 쓰이는 근심 보따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대화 나누면서 추억어린 음악에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그 일은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들으셨는데 지금 한 2주 전 날씨 막 8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32도 막 33도 그런 상태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 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이 더위 막 그러면서 짜증이 났을 텐데 찬바람이 불고 좀 서늘해지니까 가슴이 막 이렇게 찌릿찌릿하네요. 빛과 소금 오래된 친구 9237-6438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은퇴식을 하는 팀장님한테 팀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근데 당장 내일부터 뭐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팀장님. 종이배님이 글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또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줄지 모르겠네요. 근준님도 또 걱정이 있으세요. 작년 말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연금 받으며 생활을 하지요. 이번 명절 때 조카들 용돈을 주긴 줘야 할 텐데 인사 오면 얼마를 줘야 하나. 직장 다닐 땐 그래도 보너스도 받고 해서 이런 걱정은 안 했는데 명절 소식에 이런 걱정이 앞서네요. 그도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참 뭐라 위로를 해드려야 좋을까. 박영달님이 학창시절에 만원버스 얘기하니까 그냥 김치 국물은 다 새고 교과서 모퉁이가 빨강색으로 물들었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맞습니다. 또 그게 가방 밖으로 새갖고 여학생들 앞에 스커트에 김치 냄새 배고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김성호입니다. 김성호의 회상.

봄이님, 겨울바다님 청해주신 김지혜, 얄미운 사람, 전영록 작곡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8540번으로 향동님이 이장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예, 영화 별들의 고향 OST에 쓰였고, 이 영화의 대부분은 이장희 씨가 작곡을 했죠. 이장호 감독, 최인호 원작 소설을 영화화 했는데, 우리 산재비 님이, 에, 난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신성일 님이 괜히 미워지더라. 왜지? 왜긴요. 영화 속에서 진짜 이 신성일 님, 그러니까 경화가 거기서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가 우리 경화를 결국 이 세상을 등지게 하잖아요. 경화는 정말 아저씨를 사랑하는데. 아저씨는 남의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밉죠. 저도 밉더라고요. 또 유하나님 4327번으로 걸의 노래 아스피린, 또 김성호, 김성호의 회상,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동백동 호랭이님이, 아, 내일 전기기사 실기시험 발표 날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 가능한 음악 어떻게 없을까요? 왜요? 지금 계속 부지런히 들려드리고 있는데, 내일 발표니까 오늘 그렇게 안절부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잘 될 겁니다. 승복님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이문세, 고은희, 이별 이야기.

의리 해들령님 청해 주셨고 김영재님 1705번으로 윤상 잊혀진 것들 또 이문세 고은이가 함께한 이별 이야기 세 곡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할 텐데 1066번으로 어머님이 편찮으시군요. 무릎에 커피포트 뜨거운 물을 쏟았어요. 아이고 화상을 입어서 엄마의 빠른 케어를 빈다고 1066번으로 글 주셨네요. 예, 저도 빠른 케어를 빌면서 더 너츠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사랑의 바보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용님 또 5325번으로 정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내일 하루 연차 내고 장모님께 가고 있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1187 휴대전화로 내일이 장모님 86번째 생신입니다. 합천에서 홀로 농사일 하고 계신데 집사람과 교대 운전하며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내분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엄마 보러 지금 연차 내고 남편과 함께 띠띠빵빵하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부디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베트남에 가 계시는군요. 테니스 20년 초보님 무인해에서 지금 호치민으로 가는 중인데 비가 억수로 와요. 아 요즘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일본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무사히 잘 도착하시고요. 도착하시면은 방송 끝나기 전에 도착하시면 잘 도착했다고 연락 한번 또 주세요. 걱정되니까. 예, 그래도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 마무리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조가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5: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6: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4: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8: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유년산 얼굴 오현경 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착한 여우님도 잘 들으셨어요? 노스캐롤라인에서 미서부 엘파소 비전 트립을 가셨군요. 20명이 선교 부흥에 참석하셨고 야,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이었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요. 부디 이번 여정이 정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어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여정 되시고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소 한국에 있을 때 좋아하셨던 곡이라고요. 유년산 얼굴 팀들과 함께 들으셨길 바랍니다. 또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임은정님, 조정희님. 창피 안 오잖아요. 그렇죠? 비 오길 바란다고. 예, 가을 가뭄이 걱정되신다고. 우리 또 박상한 프로듀서께서. 오, 퇴근하려고 사무실로 복귀 중입니다. 이제 복귀를 하는 중이세요, 사무실로? 아이고, 5454번으로. 아, 글쎄, 고장난 외제 차량이 사거리에 계속 정체 중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죠. 그래도 퇴근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행복한 동행이 끝나는 시간에 저도 오늘 일과 끝이지요. 라이너스의 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하고 가시면서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라고. 아니면 추워요?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라이너스의 연 9634 또 미숙님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영란님 6644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변진섭 숙녀에게.

방송을 듣다 보면 잠들었던 어릴 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깨어서 살아납니다. 1079번으로 고맙습니다. 그러셨군요. 김수철 못다핀 꽃 한 송이.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을 당시 우리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요. 811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금수님 또 1889 휴대전화로 이동기 논개 청해 주셨는데 오이? 고고씽님이 논개가 몸바친 진주 남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노래가 나오네요. 아우 신나. 또 그런 인연이 있고 버스커버스커 여수 밤바다 우리 갑분님 1534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그쵸 여수하면 은서님 생각나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은서님의 고향이 여수인 걸 잘 알고 근데 그런 왜 남도 지역에 속담 있잖아요.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아버려라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먹 자랑은 절대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변진섭 승려에게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박은옥 정태춘의 노래 봉숭아가 듣고 싶어요. 6276번 1135번으로 글 주셨네요. 들으셔야죠.

0: 옛 생각이 많이 나죠. 마음의 평화도 찾아오고요. 박인희 그리운 사람끼리 윤영님 0806번으로 청해 주셨고 와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제국의 아침을 기억하세요? 거기서 해종비로 출연하셨었잖아요 하고 그걸 기억하시다니 고맙습니다. 예, 순희님 7072번으로 정미조 7번 국도 정해주셔서 또 함께 들었고 이제 7번 국도를 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또 정태춘 박은옥 봉숭아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오, 16도예요. 쌀쌀해요. 4536번으로. 그렇군요. 내일 아침엔 서울도 15도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보세요.

0: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보세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딱 22시간 후에 다시 만나요. 끝곡은 안치환, 내가 만일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 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 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977년 우주로 떠난 보이저 1호와 2호에는 금빛 음반 한 장씩이 실려 있습니다. 언젠가 이 우주선을 발견할지도 모를 존재에게 지구를 소개하려고 만든 음반인데요. 여기에는 빗소리와 파도소리, 새들의 지저귐까지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온갖 소리와 55개의 언어로 건네는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 여러 언어로 건넨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지구의 다양한 소리들이 지금도 우주의 어디쯤을 유영하고 있겠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존재에게 먼저 안부를 건넨 지구인들이 또 우리가 새삼 참 다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른 마음에 쓰는 편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는 쌍둥이 탐사선인데요. 두 탐사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정보와 여러 메시지를 담은 음반이 실려 있습니다. 이 표면에 금박을 입혀서 골든 레코드라고도 부른다고요. 우주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리려고 했다니 발상이 과학이라기보다는 한편의 낭만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낭만을 그려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이문세 옛사랑 방금 듣다가 들어왔는데 라디오 안 켜진 줄 알았어요. 신기합니다. 구름님. 가끔 그렇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이문세 옛사랑 그리고 이술진님이 청해 주셨어요.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가을이 왔네요 하시면서 김성우의 회상 청해 주셨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 지나고 있네요. 택배기사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나 보네요. 명절 택배 선물들이 많이 와서 조금 힘드네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9110님. 그렇죠. 이제 한 2주.

2주, 네, 2주 정도 남았네요. 미리미리 또 금방 명절 택배는 마감이 되니까 미리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얼마 전에 반딧불이 봤다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사진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일주일 만에 반딧불이를 또 봤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찍는 거 성공. 참 행복한 밤이에요. 964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 사진을 보내주셨나? 아, 약간 이렇게 초록빛이 도네요. 네. 예전에 저는 어디 밤에 축제를 갔었나. 밤하늘이 굉장히 예뻤는데 반딧불이로 추정되는 막 불빛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계신 관리님께 반딧불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나방이 그냥 불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진짜 반딧불은 이런 빛이 나는구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동네 꽈배기 집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꽈배기 귀신인 저희 가족은 문 닫기 전에 달려가 남은 것 다 사왔습니다. 행운이라고 신나하며 설탕 입에 묻히며 먹고 있어요. 이런 게 행복인 거죠.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0311님. 아우 집 앞에 그렇게 맛집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는 거 행운이죠. 붕어빵도 좋아하는데 집 앞에 안 팔아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이 노래는 245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조성모의 노래입니다. 피아노.

당신 오늘도 많이 바빴나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는데 감기 기운이 있다던 건 좀 괜찮아졌는지요? 어제는 외근이 많아서인지 무릎이 자꾸 시큰거린다고도 했죠. 예전엔 당신에게 오늘 노을이 얼마나 예뻤는지 풀벌레 소리는 얼마나 청아했는지를 말했는데 요즘은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이랑 약은 잘 챙겨 먹었는지를 먼저 묻게 되네요. 나이가 든 사랑은 예쁜 것을 함께 바라보는 일보다 서로의 불편한 곳을 먼저 알아채는 일인가 봅니다. 그래도요, 우리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를 같이 보는 건 어때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서로의 가장 빛나던 시절만을 칭송하지 않고 희끗해진 머리와 주름진 모습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 얘기를 오늘 문득 하고 싶네요. 밤의 끝자락에서 보이저 1호와 2호가 멀고 먼 우주를 향해 지구의 인사를 띄어보냈듯 나도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시 같은 낭만 한 편을 띄워보내고 싶은 가을밤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효신이었습니다. 가을 편지.

제 플레이리스트를 켜놓은 듯 해요. 계속 따라 부르게 하시네요. 희은유님 보내주셨어요. 7605번으로 청해주셨던 에코의 행복한 날을 그리고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신청곡을 얼른 한 곡 더 보내드려야겠네요. 이 노래는 창수님 1145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오션의 More Than Word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양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 질러!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후리지아 한기님이 청해 주셨어요. 소수빈 머물러줘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효린의 안녕. 노래는 5186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네요. 오늘 밤도 외투가 필요할 만큼 쌀쌀합니다. 덥다고 투덜거리면서 과연 가을이 올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러다가 바로 겨울이 오는 건 아니겠지요? 아직 즐겨야 할 가을이 많이 남았잖아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을 찾는 재미가 참 좋은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찬바람에 괜한 걱정을 하는 목요일 밤입니다. 네, 걱정하기에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가을을 최대한 많이 누리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계절은 한국인들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얼렸다 녹였다가 얼렸다 녹였다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가족 3명 지금 각 자, 가방 싸는 중이에요. 남편은 토요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 여행 가느라고 분주히 짐 싸고 딸은 다음 주 북유럽으로 여행 떠날 채비에 드레스 등 이것저것 코딩하는 중이고 저는 주말에 심판 보러 가려고 채비하고 있으니 세 식구 각자 다른 목적으로 짐 싸는데 참 묘하네요. 한 가족이지만 가끔은 개인적인 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따로지만 또 함께 마음만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있다는

0: 사실 가족이죠. 언제나 붙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토끼맘님 사연이었어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천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9: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8: 익수 황진한
1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1: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5: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6: Good Music Station CBS FM

고마웠다웅님이 청해주셨던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정동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BMK에 물들어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며 꿈음을 듣는데 너무 좋네요. 30년을 동네 친구로 살았는데 친구가 결혼하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요. 이렇게 또 이별을 하게 되네요. 지금처럼 자주 볼 순 없겠지만 이따금 만날 때마다 더 행복한 얼굴로 볼 수 있겠죠? 9705번으로 보내셨어요. 그럼요. 30년의 우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손으로 편지, 손편지도 쓰시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오랜 우정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눈누난나님, 아까 볼일 보러 나올 때 탄 761번 버스를 집으로 가는 길에 또 같은 기사님이 운행하시는 761번 버스로 또 탔습니다. 버스에는 꿈음이 나오고 기사님은 탈 때 내릴 때 일일이 인사하시는데 감동이에요. 지금 서대문구 가재울 지나는데 기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좀 많이 이동하셨겠네요. 되게 기사님이랑 이렇게 오고 가고 이게 운행 코스랑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나 보네요. 친밀감이 더 쌓이셨겠는데요. 거기다 꿈음 가족이시라니 더 반갑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우리 꿈옴님도 고맙습니다. 0321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한 곡 덧보내드려요. 멜로망스 선물.

프리스타일의 Why, 윤미래의 Memories.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002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는 이석강 님도 청해 주셨네요. 원타임의 Without You까지 세 곡 들으셨습니다. 퇴근길에 어디와 함께하고 싶어서 걷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가을밤이라는 걸 느낍니다. 계절이 바뀌며 중년 아줌마 마음도 센치해지네요. 곧 낙엽 떨어지는 길도 걸을 수 있겠죠? 좋은 음악과 윤희 씨 목소리 들으면 쭉 함께할게요. 1699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 언제 시원해지나요? 했었는데 아, 낙엽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네, 워낙 빠르니까 오자마자 가는 게 가을이니까 그래서 아름답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나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함께 일하는 동생이 아침에 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짝짝이 신발을 신고 있는 자신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남편 차로 버스 정류장 까지 오는 길에 한쪽 발을 올리고 있다가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생각 없이 바닥에 있던 신발을 신고 어머 뛰어 버스 타고 보니 짝짝이 신발을 신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웃게 해준 지영이에게 고마운 마음. 그래도 정신은 차리면서 살자 또리님. 네, 친한 사이이신 게 느껴지네요. 둘 다 자기 본인의 신발이었던 건 맞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시간 후면 아 이제 15분 남았네요. 둘째 아들의 생일이 지나갑니다. 20살이고 재수생이에요. 올해 수능이 최고로 수험생이 많다고 하던데 부모인 저희는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네요. 스터디 카페에서 이 방송 들으며 귀가하는 아들 조영현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3416님 아침부터 사연 보내셨는데 소개가 안 되셨다고. 아, 듣고 계신가요? 생일 많이 축하합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렸는데 어제 오늘은 드라이기에 따스한 바람으로 말렸네요. 오늘 퇴근길에는 평소 그냥 지나치던 붕어빵 매장 앞에서 잠시 주춤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곧 붕어빵을 위해 가슴에 지폐 몇 장을 챙기는 날씨가 오겠죠. 1447님, 와, 기대된다.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래는 7623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이적의 노래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서울사이.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의 마지막 곡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꿈과 책과 힘과 벽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헬싱키의 작은 골목 안. 그곳엔 사치애가 운영하는 일식당이 있어요. 있는 거라곤 가게 주인인 사치애와 대표 메뉴인 주먹밥이 전부였던 이곳에 어느 날부터인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만화의 주제가를 묻는 핀란드 청년 토미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온 마사코에 이어 여행의 이유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역시 미돌이 아닐까요?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르쳤는데 그곳이 바로 핀란드였어요. 타지에서 만난 사이였기에 어쩐지 여유롭고 그러면서도 각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음식이 주는 위로나 힐링보다도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날 수 있다는 게 더 부러웠다면 우리는 지금 지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일하기가 싫은 걸까요? 일상에 지친 어른이들을 위한 단골가게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카모메 식당의 카모메 식당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카모메 식당 얘기로 시작했어요. 뭐 심야 식당도 그렇고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을까요? 나한테도 이런 단골 가게가 있나 하는 생각. 여러분들은 어때요? 단골 가게 있으세요? 아니면 매번 새로운 곳을 찾아서 떠나시나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찾던 가게를 많이 찾았는데 요새는 또 맛집들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카모메 식당, 또 단골 가게, 메뉴는 소박하고 음식 맛도 평범한데 뭔가가 좋은 거죠? 사장님이 좋다던가 사람들이 좋다던가 거기 앉는 자리의 느낌이 좋다던가 자꾸만 찾게 되는 아지트 같은 가게 있다면 슬쩍 저한테 나눠주시면 안 돼요? 네, 이재한님, 일상이 아무리 지쳐도 우리님들과 체험을 함께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하셨습니다. 김선주님은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다들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박정원님이 안부 물어봐 주셨어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잠시 후엔 영화 퀴즈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그린 파파야 향기, 드뷔시의 달빛. 앞서 들은 곡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언제나 몇 번이라도 033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들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좋아해서 요즘 매일 OST를 치고 있어요. 아직까진 상당히 버벅대는 멜로디지만 계속 연습하니 언젠간 꼭 완곡을 칠 수 있겠죠? 완곡 좀 제대로 듣고 싶은데... 언제나 몇 번이라도 어느 여름날 둘 중 하나를 틀어주시면 귀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화라니요. 아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거 공감은 될 것 같아요. 좀 다음 소절을 듣고 싶은데 계속 띵 띵 띵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0339님 마음이 공감도 되고 하네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게시판에 써놓은 글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음악이 나오는데 어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너무 재밌습니다. 뭐 감기 얘기, 날씨 추워진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일상.

책상 얘기들, 이불 정리를 해야겠다는 얘기, 새벽에 어떻게 주무셨다는 얘기, 감기 걸렸다는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조윤진님, 강디님, 쌀랑한 날씨에 잘 어울리는 피아노 작품들이네요. 너무 좋아요. 빵끈님, 졸려요. 네. 오지은님, 언제나 몇 번이라도 좋잖아. 참 좋다. 3734님, 드빗이네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달빛이네요. 이 곡은 마치 한순간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요. 엄마를 여의고 순간순간 울컥하는 저를 엄마 손길로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또박이님, 저만 추운 건가요? 네, 아니요. 많은 분들이 추우신 것 같아요. 저만 빵 먹고 싶나요? 네,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계란에 적신 설탕 바른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뇌가 각자 무슨 생각을 한듯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니 자유가 있네요. 아까 여러분 단골 가게 공유해 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또 더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7761님, 요즘은 못 갔는데 동네 시장 칼국수집 이모님이 기억력이 좋으셔서 아이들까지 알아봐 주세요. 더 먹으라고 주시기도 하고요. 강디님 첫매트를 들으니 딱 떠오르네요.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7329님, 아침 운동하고 오는 길목에 있는 영도커피요. 저의 단골 카페예요.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부부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에서 아침마다 스몰토크하며 즐겁게 하루 시작해요. 이번 주는 사장님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 즐겁게 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슈그랜트, 그리고 헤일리 베넷이 함께한 Way Back Into Love, 그리고 영화 행운을 돌려줘,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까지 두 곡이에요.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하하. 연남매맘님. 아, 저 아침에 계란 토스트에 설탕 뿌린 것 먹었어요. 찌찌뽕 하셨네요. 안 부럽습니다. 제 대신 드셔주셨군요. 저는 작가님이 차 한 잔을 사주셨는데, 아, 달달한 걸 시키려고 그랬나? 그럴 걸 그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차에 시럽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어머, 너무 맛있어요. 단게 땡겼던 걸로. 온세미로님, 오늘은 정말 춘 거 맞습니다. 그쵸, 그쵸. 근데 약간 반가운 거 있죠?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아, 트렌치코트 입을 수 있겠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쌀쌀한 계절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사람 참 간사해요. 봄투범님, 오늘도 항아리 수제비집 수제비 땡기네요 하셨는데, 아, 그것도 그렇네요. 요즘 독감 유행이라면서요. 진짜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조심하세요.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제 옆에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첫공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감기 걸릴까 봐, 옮길까 봐. 알죠? 남 피해주기 싫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남현선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빠가 출근 전에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셨대요. 8878님, 샤키라 주토피아 2 중에서 신청해요. 아이가 차만 타면 듣는 주토피아 주제곡. 뮤비는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신선한 바람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곡 듣고 와서 퀴즈 풀어볼게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퀴즈보다 제 노래 힌트를 더 즐거워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도 노래 힌트를 드려볼까 하다가 이분 문자 보고 접었어요. 6984님, 강디 노래는 힌트인가요? 벌칙인가요? 크크크. 네, 장난인 거 알아요. 노래는 느슨해진 퀴즈판에 긴장이 필요할 때쯤, 그때쯤 다시 시도하는 걸로. 그럼 오늘의 문제 바로 나갑니다. 오는 23일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낸 신작 가능한 사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죠. 개봉 전부터 베니스, 토론토, 뉴욕 영화제에 동시 초청되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네, 오늘의 정답 바로 가능한 사랑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이창동 감독은 데뷔작인 초록물고기 이후로 오아시스 밀양 씨 박하사탕을 통해서 수많은 배우들과 합을 맞췄는데요. 이 배우는 이번이 이창동 감독님과 처음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영화 가능한 사랑에는 전도연, 설경구 씨와 더불어 최근에 영화 호프로 화제를 모았던 조인성 씨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는 그의 아내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히든페이스에서는 송승헌 씨와 부부로 나왔었는데 미남 배우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네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분들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배우. 최근에는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에서 겉모습만 우아한 피부과 원장 안수정 역을 맡았고 영화 기생충에서는 안수정과 비슷한 듯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연교로 출연해서 한우가 들어간 짜장라면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세요.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화 히든페이스와 기생충, 공통적으로 연관 있는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히든 페이스 중에서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번호 90-3번 이었고요. 네. 네, 유혹의 곡이죠. 우리 바로 앞방송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DJ이십니다. 김정원 씨였어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연주였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저는 김정원님의 연주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연주는 모르지만 아, 김정원님 같은 F여서 그런지 이 연주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 째짜노맨스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브람스 곡은 꼭 김정원이 치는 걸 들어보라고. 네, 아무튼 팬입니다. 김정원님.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네, 기생충에서 네, 나온 제목이 짜파구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은 조여정님이었습니다. 아, 요즘 전성기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어요. 연구부인님, 조여장 배우님요. 조여장이요? 인성도 굿, 외모도 굿입니다. 아, 인성도 굿인가요? 너무 멋있는데요. 3533님, 조여정! 스피드킹인가요? 네. 초등동창 4명이 함께 듣고 있다. 동시에 외쳤습니다. 정답, 조여정! 3176님, 조여정님이죠. 영화제에서도 팬들이 줄을 섰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연기를 선보이신 걸까요? 아, 기자분들이 줄줄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제가 또 봤고, 또 로튼 토마토 지수가 100점이라던데요. 어떻게, 와, 정말 가능한 사랑이요. 어떤 영화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영화에서 짜장라면 드시는 장면 보고 7060님 진짜 침샘 터져서 한동안 주말마다 엄청 끓여 먹었네요. 정답은 조여정 배우입니다. 네, 그녀의 승승장구가 너무나 대리 만족되고 기쁩니다. 네, 저랑 관계는 없어요. 아무튼 축하하고 네, 좋은 영화 많이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 드리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자는 채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노동자 호석 설경구님과 그의 아내 미옥 전도연님 그들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 조여정과 그녀의 부자 남편 상우, 조인성이 얽히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채고 각자의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23일 개봉이라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또 전도연 씨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 헤메코가 역대급 헤메코다 하면서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6: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유, 가기 싫은데 또 가야 되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중에서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초가을부터 피기 시작해서 늦가을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있습니다. 풍성하고 화려한 이 꽃은 옛날부터 고향의 정서를 담고 있는 정겨운 꽃이기도 한데요. 오늘 9월 10일에 탄생화, 곽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마당 한 구석이나 소박한 울타리 밑에 곽꽃을 정성껏 심어놓곤 했는데요. 곽꽃의 꽃말은 믿음직한 사랑, 믿는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곽꽃에는 사랑의 승리는 반드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를 보면 마가렛이란 소녀가 곽꽃의 꽃잎을 한 장씩 떼어내면서 말해요.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마지막 꽃잎이 남을 때까지 한 장씩 떼어내며 마음을 확인합니다. 내 마음을 들키기는 쑥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은 궁금하고, 그래서 꽃잎 하나에 기대어 사랑한다는 답을 기다렸던 거겠죠. 가을의 문턱에 피어난 곽꽃의 꽃잎은 사랑한다, 안 한다, 어느 쪽일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으로 If I Can Help Somebody,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바리톤 브린터펠,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꽃잎을 한 장씩 떼어내며 사랑한다 안 한다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별의 별걸로 다 해봤는데, 뭐 오징어 다리라든지. 예,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도 순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꽃잎을 떼어내며 답을 기다리던 마음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데요. 가을이니까 오늘은 그냥 망설이지 말고 사랑한다, 사랑한다에 한 표 던져보시죠.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상스의 오보의 소나타 D장조 작품 번호 166중 2악장 알레그레토 가레스 헐스의 오보에 이언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382님 천근만근 눈꺼풀을 겨우 부여잡고 출근했어요. 그래도 사무실 도착하면 훈디가 기다릴 거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월급날이라는 거. 비록 들어오자마자 월급 로그아웃 엔딩이겠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한 달 열심히 산 저를 칭찬하는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엔 간만에 한우 꽃등심 2플러스라도 구워볼까 합니다. 와, 아, 맛있겠네요. 한우 꽃등심. 우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아, 월급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시고, 또 이왕이면 정말 넉넉하게 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월급이 기다려집니다. 0524님, 어릴 때 학원 가기 싫은 날이면 아카시아 잎사귀를 하나씩 떼며 간다 안 간다를 점쳤어요. 안 간다가 나오면 환호하고 간다가 나오면 다시 한 장 더. 그때부터 이미 답정너였네요. 네, 저도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뭐 미리 숫자를 세놓고 이렇게 한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잘하셨어요. 예, 학원 그 가끔 안 가도 뭐 삶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참여 안내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8234님의 신청곡,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온 플라이셔와 캐서린 제이콥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은 오래전부터 이미 노래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불린 적은 없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리듬이 존재하고 그 리듬은 살아온 시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천천히 흘러간다.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흔히 발라드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 또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느낀다. 무엇 하나 완전히 끝나지 않고 문장들은 늘 어딘가에 열려 있으며 감정은 마침표 대신 쉼표의 형태로 남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 후회, 사랑과 상실이 서로의 앞뒤를 바꾸어가며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그 전체가 하나의 긴 노래처럼 들려온다. 그 노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는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만 어떠한 진심이 남고는 한다. 발라드는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감정이란 그런 방식으로 잔향을 남기며 우리를 붙잡기도 했다가 놓아주기도 한다. 발라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이 시간을 견디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은 매번 무언가를 잃고 다시금 다른 무언가를 얻어가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파도의 무늬가 아니라 바닥에 스며든 염분 같은 것이다. 그 짠맛이 인생의 밀도를 만든다. 기쁨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슬픔이 너무 오래 남을 때조차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같은 감정의 선율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그 순간의 발라드가 된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발라드가 있다. 어떤 이는 그 노래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는 그 노래를 상처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만 다를 뿐 결국 모두 한 사람의 내면이 세상을 견디며 만들어낸 감정의 리듬이다. 발라드는 그 리듬이 만들어내는 흔들림이다.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고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이따금 들려오는 낡은 멜로디 한 조각이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멈춰 세운다. 삶의 발라드는 완성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아직 부르지 못한 구절을 남겨두고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전에 잊은 듯한 그 노래를 다시금 흥얼거리듯 이어간다. 그 노래에는 누구의 이름도 없고 정해진 악보도 없다. 그저 흘러가며 다시 돌아오며 그렇게 하나의 생을 만들어갈 뿐이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혹은 내 안의 조용한 구석에서 그 노래의 진동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음의 여운이 아주 느리게 퍼져나가며 또 하나의 시간을 만든다. 그게 삶이고 사랑이고 그리움이고 결국 우리 자신이다. 세상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 발라드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씩 흔들려가며 아주 천천히 살아갈 뿐이다.

리벨란테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1901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에바네스의 책 A to Z 마음을 통과한 단어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쳤던 일이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떠오르고 그때 들었던 음악이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시절의 마음까지 함께 데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노래는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항상 아름답진 않더라도 나만의 이야기가 쌓이면 언젠가 돌아봤을 때 하나의 노래처럼 느껴지겠죠. 아, 저는 노래할 때 가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가사는 지금의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도 같고 또 가사를 빌려 내 진심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발라드처럼 아름답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깐타빌레, 줄리안 브림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작품 번호 34중 1악장 깐타빌레, 줄리안 브림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505님, 훈디로 요즘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반면 오늘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나러 출국하는 날이라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낯선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자기 길을 잘 찾아가리라 믿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아, 얼마나 싱숭생숭 하실까요? 그 아드님의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진 않겠지만 또 훈디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로 4505님의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97님, 굿모닝 훈디. 출근길에 목이 너무 답답해서 오늘 이상하다. 컨디션이 안 좋나? 어쩌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아, 티셔츠의 앞뒤를 돌려 입었네요. 오늘도 여지없이 허둥구단의 출근길이었습니다. 아, 얼마나 급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티셔츠를 반대로 입으셨을까요? 근데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알아차리셔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지 않나요? 네, 다음 곡입니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 번호 64중 2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7번, C샵 단조 작품번호 64 중 2번,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306님, 훈디랑 7일째 함께하고 있는 오늘 아침도 너무 좋네요. 어제는 늦은 퇴근길이라 급한 대로 햄버거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저녁을 햄버거로 때우는 게 괜히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애들은 오히려 좋다네요. 그간 햄버거 먹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었나 봐요. 짜증날 땐 짜장면, 급할 때는 햄버거. 네, 가사 추가해도 되겠어요? 그러네요. 급할 때는 햄버거. 저희 아당님들과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날 때면 급할 때는 햄버거도 꼭 추가해서 부르는 것으로 저희 합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 너무 좋죠. 급할 때도 좋고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 좋고, 출출할 때도 좋고. 자주 사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금요일 방송 2부는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건데요. CBS 레인보우 앱을 켜시면 오른쪽에 보라색의 TV 모양 아이콘 보라가 보이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리벨한테 진원 씨, 그리고 노현우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오은철 씨까지 모셔서 라이브로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번호 1068 중 2곡 에어, 파울 돈브레히트의 지휘, 일 폰다멘토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흐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 2곡 에어 파울 돔브레이트의 지휘 일 폰다멘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레스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중 1악장 이탈리아나 클라우디오 시모네의 지휘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시피기의 류트를 위한 고풍의 무곡과 아리아 모음곡 3번 중 1악장 이탈리아나 클라우디오 시몬의 지휘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는요. 루돌프 지킨스키의 비엔나 비엔나는 나의 꿈의 도시 앙드레류 지휘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의 첫 곡으로는요, 구모균 작사 작곡의 창작 오페라 기억의 향기 중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 트리오 세자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CBS 기획 전재덕 박종성의 심포닉 하모니카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모니시스트 전재덕 박종성 그리고 전재덕 밴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모니카 협주곡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넬라 판타지아, 우리 미뇨 세야 세야 등 클래식, 재즈, 영화 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죠. 9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프랑스의 메스크랑 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지휘 다비트 라일란트, 신창용의 피아노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죠. 9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부천시립 합창단의 1, 2, 3, 4 콘서트 악기와 합창음악에 초대합니다. 김명희의 지휘와 해설 그리고 피아노, 대금, 생황, 장구, 피리의 합창을 더한 곡을 들려주죠.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34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지휘의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바리톤 김태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코지 판투떼,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 오페라 아리아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아트센터 도암홀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립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휘 올라리 엘츠, 피아니스트 선우 예곤의 협연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등을 들려주죠. 9월 2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발디의 사계, 가을 중 사막장, 알레그로, 암스테르담 기타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308님, 오늘 아이들과 같이 꽃같이 예쁜 말이라는 동요를 듣고 있어요. 넌 참 대단해. 넌 참 멋져.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사랑해. 수많은 예쁜 말을 떠올리니 행복한 아침이 되었답니다. 네, 이 동심, 동요는요, 비단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 한켠에 자라지 않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넌 참 대단해. 넌 참 멋져.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사랑해.

네, 좀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0907님,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해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둬서 출근길 손님 맞이 녹초가 될 만큼 일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이제야 켜네요. 훈디, 제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준 한 잔의 커피가 그들에게도 힘이 되길. 네, 알겠습니다. 힘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예, 전해졌을까요? 네, 오늘 하루 장사도 대박나시고 또 0907님이 내려준 한 잔의 커피가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곡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 번호 65,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작품 번호 65, 프리츠 라이너의 지휘,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오페라 코너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새 작품의 아리아를 각 작품의 줄거리와 함께 저의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의 초상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푸치니의 라보엠 사막에 나오는 로돌포와 마르첼로의 이중창입니다. 오페라 제목인 라보엠의 뜻은 보헤미안이죠.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극 중에는 여러 예술가들이 등장해요.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날, 철학자 꼴리네가 친구로 나오고요. 로돌포의 연인 미미, 마르첼로의 연인 무제따가 등장합니다. 때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로돌포와 마르첼로가 함께 지내는 다락방입니다. 미미와 헤어진 로돌포는 글을 쓰고 무제타와 헤어진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연인 생각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죠. 겉으론 여자친구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미와 무제타를 향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이 남아있습니다.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붓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그리려고 해도, 봄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 속에는 자꾸만 무제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로돌포에게는 미미는 단순히 사랑했던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며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연인과 헤어졌지만 아직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 로돌포와 마르첼로의 이중창. 오 미미 뚜 비우논 또르니. 오 미미여,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아름다웠던 날들이여, 작고 고왔던 손, 향기로운 머리카락, 눈처럼 하얀 목이여. 아 미미, 나의 짧았던 청춘이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로돌프와 마르첼로의 이중창 오 미미 뚜 비오논 도르니 오 미미여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바리톤 피에로 카푸칠리 쿠르츠 아이 호른의 지휘 뮌헨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 보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푸치니는요 베리스모 오페라 작곡가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리스모 오페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는 뜻인데요. 영웅이나 신화, 그리고 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과 강렬한 감정을 무대에 올리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라보엠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오미미 뚜 비우는 또르니 하기 전에 한 1분가량 이눈 꾸빼라는 장면입니다. 서로 막 잊지 못하는 연인들에 대해서 괜찮은 척하고 또 친구기 때문에 서로 놀리기도 하고 도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곡인데요. 저는 이런 살아있는 장면을 볼 때 가장 좀 즐거움을 느끼고 감상할 때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 그리고 라보엠은 제가 학창시절에 1학년 재학 중에 저희 학교 정기 오페라로 또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합창으로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산막에 잠깐 나오는 경비병 역할도 주어져가지고 한 두 줄 정도 솔리스트로서 노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튼 굉장히 좋았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바리톤 김지훈이 대학 시절 제일 많이 들었던 아리아입니다. 에리 볼프강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이막에 나오는 피에로의 춤 노래 마인 지넨 마인 베넨 나의 갈망이요 나의 망상이요. 코른골트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된 거죠. 마리에타는 생명력 있고 관능적이며 자유분방한 무용수입니다. 그녀가 속한 극단에는 프리츠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프리츠는 피에로 분장을 한 뒤 무대에 오릅니다. 마리에타의 부탁으로 피에로의 춤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리아가 시작이 되죠. 프리츠는 피에로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 속엔 단순히 광대의 익살스러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사랑, 행복했던 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 광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여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커른골트는 이 아리아에서 풍부하고 낭만적인 선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 노래라고 느끼기 쉽지만 그 아름다운 속엔 불안과 슬픔이 숨어 있죠. 현실과 사랑과 죽은 아내에 대한 집착,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노래로 바리톤을 위한 참 매력적이고 서정적인 아리아입니다. 나의 갈망이요, 나의 망상이요, 그것은 다시 꿈속에서 되돌아온다. 먼 곳의 마법은 내 영혼의 불꽃을 던졌고 춤의 마법은 나를 유혹하여 나는 광대가 되었네. 그 경이롭도록 달콤한 그녀를 따라가라. 눈물 속에서 입맞춤하는 법을 배워라. 도취와 고난, 환상과 행복. 아, 그것이 바로 광대의 운명이로다.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츠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 피에로의 무곡 나의 갈망이여 나의 망상이여 바리톤 슈테판 겐츠 얀 레섬 퀘니히의 지휘 스트라스부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인 국립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아리아의 초상 코너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푸치니 그리고 이 코른골트는 후기 낭만주의의 작곡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는요, 기존의 오케스트라 편성보다 조금 더 다양한 악기, 조금 더 많은 인원으로 굉장히 풍부한 소리와 큰 사운드를 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훨씬 더 화성 진행이 복잡합니다. 반음계도 많이 사용하고 기존에 단순하게 사용했던 코드 진행에서 조금은 코드를 많이 꼬아놔서 조금 더 이렇게 몽환적으로 들리는 이런 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후기 낭만주의에 작곡된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인지넨, 마인베넨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바리톤 슈테판 겐츠가 부른 버전으로밖에는 안 들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바리톤들이 부른 버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이 겐츠가 부른 버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본인만의 호불호,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만인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에게도 그런 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가장 부르고 싶었고 또 졸업 연주회 곡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곡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도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의 산막에 나오는 조국의 적입니다. 프랑스 혁명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실존했던 시인 안드레아 쉐니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역사적 배경의 드라마죠. 쉐니를 사랑하는 여인 마달레나, 마달레나를 사랑하는 제라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라르는 혁명정부의 권력을 가진 인물로 혁명의 적들을 찾아내고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리해야 할 사건에 안드레아 쉐니에가 등장합니다. 쉐니에는 혁명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제라르는 쉐니에를 혁명의 적으로 몰아붙이며 그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이때 제라르가 쉐니에를 비난하며 부르는 곡이 바로 조국의 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라르는 쉐니에는 조국의 적이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라르의 마음속엔 정치적인 분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질투와 사랑이 뒤엉켜 있죠. 제라르는 정치적으로는 쉐니에를 심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간 남자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르는 셰니에를 향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셰니에의 행동과 시를 하나씩 들춰내며 그를 혁명의 적으로 몰아갑니다. 혁명을 비판했다. 조국을 배신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와 감정이 강해집니다. 관객은 처음엔 제라르가 혁명의 적을 잡으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이 보이죠. 진짜 이유는 마달레나 때문입니다. 제라르가 셰니아를 미워하는 이유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이 곡은 단순한 악역의 아리아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stato Costantinopoli straniero. Studio Saint-Cyr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중 조국의 적 바리톤 조르지오 잔카나로 줄리어스 루델의 지휘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조르지오 잔카나로는 제 학창시절 롤모델이었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었고 이분처럼 노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 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 곡의 아리아를 소개해드린 시간이면서 어쩌면 또 바리톤이었던 김지훈의 음악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아의 초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DJ 리벨란테 김지훈이었고요. 내일은 2부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꽁꽁 닫혀있던 문 앞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문을 열고 당신의 상한 몸을 보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시고 흰 옷을 입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주련의 찬양으로 주 예수 대문 밖에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께서 문에 오셔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194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현주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교회의 참된 터는 김관동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000번째와 김정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짐에 눌린 사람은 임현모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라님 만나앱으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환우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정후님, 구찌뽕님 오랜만에 아이디 소개해드리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노석봉님도 오셨어요. 행복한 사람님, 매일 은혜로운 찬송으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현면수님께서는 둘째 처제가 내일 결혼한다고 알려오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좋은 형부시네요. 그리고 작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 계약부터 잔금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찬미사랑의 바람이 나를 스치네 청해 주셨네요. 요즘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그쵸? 아, 정말 가을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랑방 천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출근길에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미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보내드립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이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오신실하신 주 서요한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1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감정 혹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성령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확실한 간증과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반드시 예비된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함으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주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선영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을 올려주셨네요. 은혜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내 주여 뜻대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0: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708번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몇 달 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편찮으셨고 저 역시 많이 아팠고요. 딸도 많은 아픔을 겪게 됐고 아들은 군 입대한 후 훈련소에 가 있습니다. 오늘 퇴소해서 혼자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게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708번님 가족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님 찬양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날개님께서는 어제 중랑천 운동하다가 크게 넘어지셨다고요. 얼굴과 팔의 찰과상만으로 다행이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말 다른 곳 안 다치셔서 얼굴과 팔의 찰과상도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님께서는 가족 문제 또 경제 문제로 길게 기도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이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님 게시판의 기도와 출석부 보면서 간절함과 사랑과 관심을 읽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를 사랑과 관심에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병이님 오늘도 주님 말씀과 찬송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주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네팔과 티벳 땅에 터를 잃은 분들 그 삶의 역경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 어르신들 특별한 배려로 보호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은성과 별이 함께 부른 찬양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시편 34편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0702번께서 신청하신 곡도 보내드릴게요. 어제 체육대회 행사 지원 끝나고 퇴근길에 풍경을 올려드립니다. 가을 뭐니 뭐니 해도 하늘이 최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정말 구름이 멋지네요. 저도 요즘 구름이 참 예쁜데 라는 생각을 했더랬는데요. 구름이란 곡이 듣고 싶다고 청하셔서 조유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완벽한 치유란 없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날씨가 흐릴 때마다 욱신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러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살아있다는 진동으로 읽기로 했다. 내가 아파야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챌 수 있고 내 손이 떨려야 그 떨림에 의지해 서 있는 또 다른 손을 맞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느 지하철역 기둥 뒤에 숨어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혹은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다면, 부디 나의 이 서툰 노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오늘도 살아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배진희의 나는 나를 애도합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살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민 그 떨리는 손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김형미의 찬양 상처 입은 치유자 보내드렸습니다. 유진샹님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찬송가 170장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0: 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곡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큰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아버지의 응원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앞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유 선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경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미부 사막에는 새벽마다 가파른 모래 언덕을 기어오르는 딱정벌레들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 몸을 거꾸로 세우고 있으면 옅은 안개가 등껍질에 물방울로 맺혀서 입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이래요.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 오면서 우리의 곁에는 무엇이 머물렀을까요? 척박한 사막에서 안개 한 줌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딱정벌레처럼 우리도 주를 바라보며 매일 주어진 은혜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잠시 묵상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입학지원 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Down in the Valley.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번 한 주도 금세 흘렀습니다.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와, 김명수님은 벌써 어이구 전기장판을 꺼내셨대요. 벌써 꺼내셨나 싶긴 하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느낌이 이불 속에서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선풍기와 전기장판이 공존하는 계절인데요. 프리지아 아이디의 이선양님께서는 미나님 목소리로 시편 듣고 기도문 읽고 또 미나님 생방 들으니까 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할게요. 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으로 말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니까 또 좋으시죠? 지금은 찬양 예배 시간. 시편 통독은 말씀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꽃마리님 신청곡입니다.

25년 전 오늘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진 그곳은 절망과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건설 노동자가 6호 건물 잔해에서 십자가 형체로 교차된 약 5m 높이의 강철 빔을 발견한 건데요.

이 십자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과 경찰관, 노동자들에게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한때 한 무신론 단체가 공공박물관에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이 강철 빔이 종교적 상징을 넘어 9.11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유물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판결했죠. 현재 이 십자가는 9.11 추모기념관에 영구 보존돼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십자가는 오늘도 이 진리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희망과 위로의 십자가.

조금 전에 전기장판 꺼내셨다는 청취자분에 이어서 렁투님은 차 열선 틀고 출근하신대요. 그리고 텀블러를 두 개 챙기셨대요. 큰 일교차 속에 하나는 얼음물, 하나는 뜨거운 물. 너무너무 부지런하신대요. 지금 흐른 곡은 뜨거운 물이 든 텀블러 쪽의 느낌이었죠. What in love for grace, 은혜 아니면. 그리고 묵상 시간에 이어서 My peace,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들었습니다. 9150 문자 참여하신 분 잘 오셨어요. 저는 73세 할머니인데요. 남편 출근 때문에 6시 조금 지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일이에요. 전 불교 신자인데요. 언제나 좋은 말씀과 음악에 반해 잘 듣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슴 따뜻한 노년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7228 특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돌고개님 매일 듣고 있는데 처음으로 참여하신다고 오셨고요. 노을님은 새벽 예배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 30분 슬로우 러닝 하셨대요. 한 발 두 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동네 한 바퀴 뛰었습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멀리서 보면 세상이 푸르고 조화롭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게 풍족하고 갈등이 없어 보인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봐도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2부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친구에게 연락하는 일도 약속 잡는 일도 좀 번거롭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을 기약하고

대부분은 짧은 메시지 하나로 대신하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일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작은 도움이나 호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수고를 드리는 행동이 행복은 물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런 작은 행동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대요.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귀찮더라도 약속에 얼굴을 내미는 것. 어쩌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서로에게 좀 귀찮은 사람이 돼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글렌 메데이로스 엘사의 Friend, You Give Me a Reason 들으셨어요. 현대사회는 그렇잖아요. 뭔가 효율성을 절대적으로 추구하고 적정선을 늘 찾고 고민하고 깔끔하게 어떤 일이든 깔끔하게 좀 처리하려는 게 현대인들인데 인간관계는 거기에 딱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질척될 때도 있고 서로 막 이렇게 부대끼고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깊어지는 거겠죠? 저 오늘도 좀 귀찮게 할게요. 해드릴게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그래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1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7: 완전 좋아요.
16: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서울

0: 후 피처링 제이슨 브라스의 Love, Love, Love. 그 전에 Leftover Cuties의 When You're Smiling.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하신 우림님과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세요. 7시 16분입니다. 아이유 안여유님, 휴가라서 차량으로 아들 등교 지원해줍니다. 사정상 따로 살고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 있습니다. 방구님 건강하고 믿음직스럽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애칭이겠죠? 방구님? 귀엽네요. 저도 방구라고 불러도 될까요? 방구야, 반가워. 너도 이제 주디스야. 자,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하시고 이유도 적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거예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설악산은 4.9도까지 떨어졌다면서요?
1: 네, 어제 오늘 북쪽에서부터 더욱더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산간 지역과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설악산의 경우 어제는 4.9도, 오늘 아침에는 2.3도까지 떨어져서 마치 초겨울 같은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와 때이른 독감 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서 건강관리 더욱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 예방접종 정도 미리미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계속 쌀쌀해지는 걸까요?
1: 네.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됐는데 요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특히 오늘 아침 서울도 13.5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하겠지만 그래도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 평년 수준의 초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계속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오늘도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광주와 대구가 28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27도, 원주대전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높겠고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더욱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바깥 활동하시기에 좋은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3.5도, 부산 21.3도, 광주 19.6도, 대구 18.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슈가레이의 아브라카다브라, 수도에코의 펑키타운,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모세파파님이 주디스가 어떤 의미죠? 하셨는데요. 주디스는 저희 그대와 연애 아침 청취자 애칭입니다. 제 이름이 김윤주거든요. 그래서 주디라고 저를 불러주셨고요. 저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불러드릴 애칭을 갖고 싶다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예쁘고 좋은 이름들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1위를 차지한 애칭을 골랐는데요. 그게 바로 주디스입니다. 주디와 함께하는 여러분이라는 뜻의 주디스. 주디스로 불러드리고 있어요. 모세파파님. 모세파파님도 주디스세요. 1039님. 주디 오늘 아들의 17번째 생일입니다. 그대와 여는 아침을 7살 때부터 들었고요. 지금도 라디오 들으면서 아침 먹고 있습니다. 라디오 덕에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음악 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어린 주디스. 7살 때부터 음악을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한 주디스. 아, 근데 주디스 말고 진짜 이름으로 불러드리고 싶네요. 17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진짜 10년 음악 들으면 그럼요. 아, 진짜 멋진 음악가가 될 거예요.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2905님 신청하셨어요.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 토니 베넷의 뉴욕 뉴욕은 0707님 신청곡입니다.

날씨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음악. 오늘을 완성할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골라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원빈 씨의 이 명대사 기억하시죠?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에 대한 드라마였고 또 드라마 OST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에 가을이 들어가서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매년 생각나서 찾아 듣게 되는 노래여서 오늘은 주디스 여러분과 같이 들으려고 골랐습니다. 정희령의 기도,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를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을 아침 이런 기분 뭐지? 저도 이 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성모 투앱은 같은 느낌의 누군가와 소통한 행복한 느낌.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9564님. 6982님은 와 가을 동화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옛날 추억 그때 감성 뿜뿜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드라마 가을 동화 메인

테마곡이었던 정일영의 기도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조성모의 To Heaven 8929님께서 기도는 하늘에 해야죠. 이렇게 추천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To Heaven은 드라마 OST는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이병헌 씨, 김하늘 씨 나왔던 뮤직비디오가 거의 영화같이 진짜 센세이셔널했었죠. 이렇게 가을 감성 가진 두 곡으로 오늘의 코디 완성. 8929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시 46분이에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1부 듣고 계시고요. 리타 칼립소 페이퍼 마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9: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0: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9: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재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앨런 워커 피처링 노아 사이러스의 All Falls Down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I'm so done with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 시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애프터마켓이 새로 열리면서 정규장 종료 이후에도 오후 8시까지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받고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남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그를 계기로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주말에도 24시간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홈 응원석 비하 걸개와 관련해 FC 서울에 제재금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FC 서울 서포터즈는 지난 5일 경기에서 인천의 한자를 어질인과 내천 대신 사람인과 천할천으로 바꾼 걸개를 내걸어 지역 비하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주디, 저는 어제 오늘 하늘에 푹 빠져버렸어요. 지금은 출장 중에 휴게소에서 김밥 먹다가 신청곡 보냅니다. 김밥 드시다가 또 하늘 한번 보고 와 하고 또 김밥 드셨겠네요. 5023님,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신청하셨어요. 9월 11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누맘님도 오늘 날씨에 딱인 노래라고 금요일이라 행복해요 하셨는데 요즘 정말 하늘을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언제 봐도 다 다른데 언제 봐도 그 다른 하늘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사랑의 마음이 뿜뿜 솟아나더라고요.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광고 후에 불금이라 설렘 코너 이어질 건데요.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설렘송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고요. 이유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따가 세 곡 들으면서 이유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이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8: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그대와 여는 홈페이지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아이디 박시인님입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한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세 곡의 설렘송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곡은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 남편과 저는 어른들의 중매로 만났고 두 번째 만남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모험이었죠. 근데 서로의 어떤 매력에 빠지기보다 딱히 거슬리는 게 없어서 순조롭게 결혼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결국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결혼하고 남편이 어느 날 이 곡을 기타로 치는 거예요. 실력이 좀 미숙하긴 했지만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에 라이브 카페가 생겼어요. 남편과 함께 카페에 갔는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무대 앞으로 데려가 브루스를 추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인데 이런 즉흥적인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세 번째 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사실 남편의 기타 연주는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 한 곡뿐이었는데요. 이후에 남편이 색소폰을 배운 지 꽤 됐어요. 어쩌다 제가 신앙송을 할 일이 있을 때 배경음악으로 연주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불금이라 설렘. 오늘은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설렘송 사연의 주인공 박시인님. 지금도 남편과 함께 듣고 계시대요. 설렘을 넘어 감동의 금요일입니다 하셨는데요. 박시인님 사연과 설렘송 덕분에 지금 주디스 여러분들도 감동받으셨습니다.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음악이 좋아요님, 남편분이 모든 남성들의 적이 될 만큼 정말 낭만적이시네요. 우리 박시인님께서도 그 사랑을 이끌어낼 만큼 사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푸른 아삭이님, 두 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폭삭 소가수다의 관식이랑 애순이 같아요 하셨는데, 와 정말 그래요. 두 분 영화처럼 사시는 것 같아요. 시 낭송하는 아내, 또 색소폰 연주하고 기타도 치는 남편, 가끔은 손을 덥석 잡고 무대 앞

앞으로 가서 블루스도 함께 추는 부부. 사연과 함께 들으니까 음악이 더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자, 3960님 1번에 투표하셨습니다. 도입부의 강렬한 기타 연주와 절규하는 듯한 노래가 나를 20대로 데려다 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흔들리던 그 시절 그래도 그립습니다. 뚜뚜뚜님, 이 노래는 저를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정말 정말 좋아했던 노래라 오늘 아침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1번에 투표합니다. 1066님, 두 분의 멋진 사랑 얘기 참 부럽고 멋지더라고요. 낭만이 넘칩니다. 그래서 2번 원더풀 투나잇에 투표합니다. 2907님도 붉음 달달한 사연과 세 곡 모두 다 좋지만 저는 오늘 원더풀 투나잇이 가장 설레요. 붉음 약속도 없어요. 일만 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도 선곡 맛집 방송 들으면서 소확행 말고 대확행 하렵니다. 그 여자님 3번에 투표하셨습니다. 불금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신나는 곡들도 좋지만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 자체가 섹시하고 정열적이어서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곡도 좋습니다. 9685님 이 곡이 선사하는 설렘은 자극적이고 화려한 흥분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하고 아련한 낭만적인 설렘입니다.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누군가에게 깊이 빠져드는 감정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진실된 고백을 담고 있는 노래라 설레요. 이렇게 3번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자,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렘송 3곡 중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무려 50.7%로 압도적인 1위 차지했고요. 2위와 3위는 비슷합니다. 2위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27.1%,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은 22.2%로 3위 차지했습니다. 자, 투표 참여해주시고 설레는 이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굿라이프님이 아, 설렘송은 이렇게 세 곡 다 설레는 이유를 설명하시는군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세 곡 신청해 주시고요. 세 곡 각각에 얽힌 사연 설레는 이유 자세히 적어주실수록 당첨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말머리에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란에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8시 29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9718님 신청곡 마돈나의 헝업, 7976님 신청하셨어요.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A Great Big World,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Say Something, 0716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716님, 남편이 어제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서 왔어요. 물건 옮기다가 찧었다는데 손톱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네요. 팀원들에게 별로 티도 내지 않았다는데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습니다. 손톱이랑 발톱 이런 부분이 물론 다쳐서 안 아픈데 없지만 정말 너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아, 얼마나 괴로우실까. 근데 속상함은 0716님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하고 계신 0716님 덕분에 그래도 남편분은 또 힘을 내시겠죠.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640님께서 제가 일하는 안과 거만 부장님께서 아침마다 그대와 여는 아침 선곡을 다시 들려주시는 DJ세요. 오늘은 이 곡을 꼭 사랑과 정이 있는 부장님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10cm 안아줘요. 신청하셨어요. 꾸리밍이님은 남편이 아침에 전복미역국 끓여주는데 친정엄마 손맛이랑 비슷해서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오, 요거는 근데 이해가 돼요. 어떻게 요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꾸리밍이님께서 어머님 손맛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려고 노력하셨을 테고 그걸 드신 남편분께서 또 그 맛을 찾아가신 거죠.

감동인데요.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나온다면 더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했고요. 오늘 생일이어서 좋은 음악들이 다 생일 축하곡 같다고 하셨어요. 필앤우맘님도 축하드려요. 같이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듣고 오렌지 캐러멜 10cm 안아줘요. 2640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0: 김수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비비 유어 러브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If I could take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합니다.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0: 홈픽.
7: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0: 홈픽.
6: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6: 홈픽.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에너지를 채우고 마음을 달래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달래다라는 말은 슬프거나 힘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이 좋아지도록 잘 타이르는 걸 뜻하는데요.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위로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는 아이를 달래듯 때로는 내 마음도 다정하게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괜찮다고 타이르고 잘했다고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겁니다. 아이를 어르듯, 향수를 달래듯, 지친 마음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줘야 하죠. 누군가 다독여줘도 좋고 스스로 달래도 괜찮습니다. 특히 부드러운 음식은 굳어있던 마음까지 편안하게 풀어준다고 하죠. 말랑한 푸딩과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혹여나 지쳤을 마음과 고단함을 포근하게 달래드리길 바랍니다.